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마트에 갔더니 수박을 이렇게 조그맣게 썰어서 통에다 담아놓고 좀 편하게 시식할 수 있게 해뒀더라고요. 사람이 그 옆에서 일일이 조각 맛을 보여주던 풍경은 많이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수박 트럭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물어 보여요. 당도 보장이라는 글자만 크게 적혀 있고요. 물론 아직도 옛방식을 뭐 하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수박 트럭은 안 달면 가져오라는 유쾌한 글귀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달았고요. 뭐 다행이었죠. 같은 수박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멋과 맛이 존재하는, 그래도 그 예전에 그 어른들 따라 시장 가면 수박 파는 아저씨가 왜 수박을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조각을 따서 드셔보세요 하고 주시잖아요. 그때 조마조마했어요. 모든 수박을 다 하나씩 따는 줄 알고. 아니, 그 손님이 그거 안 사가면 우리 할머니 그거 안 사면 어디 되는 건가? 어린 마음에도 그게 막 걱정이 돼가지고 조마조마했는데 뭐 그만큼 당도에 자신이 있다 이런 마케팅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요즘 수박을 예전보다는 저는 자주는 못 먹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가끔 먹을 때면 이 수박을 이렇게 먹을까 저렇게 먹을까 왜인지 모르겠으나 한 번씩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열고요. 추억의 명반 함께 꺼내 듣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려요.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입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두 곡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마음은 소중하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력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 노력 때문에 몸이나 마음에 무리가 생긴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간의 무리를 해서 뛰어올라 닿을 수 있는 꿈이라면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먼 꿈을 향해 노력만 계속하게 되면 결국엔 마음만 지치고 상처받게 된다. 나는 너무 큰 꿈을 품어서 무리한 나머지 우울증에 걸려버린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그래서 도달할 수 없는 일에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보면 걱정이 된다.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노력을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은 성실하다. 인류 경영자라 불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숱한 난관을 극복했을 것이고 인류 스포츠 선수라면 분명 피나는 훈련으로 그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런 배움과 훈련을 노력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들의 노력이 엄청나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많이 몰입했을 뿐이다.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재능이 있는 것이다. 재능이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몰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재능이다. 만약 당신이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멈춰 서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햇빛촌의 아침 햇살 들으셨고요. 자, 잠시 호우경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오전 9시 15분을 기해 경기 안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이나 해안가도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같은 위험지역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이노우의 히로유키의 내가 찾던 것들은 늘 내 곁에 있었다 였습니다. 왜 나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예,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면 어떤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좀 보라고 하네요. 지나치게 남들의 시선이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당연히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남눈 의식해서 안 해도 될 고민, 안 해도 될 일들 이고지고 있진 않은지 그것도 좀 보시고 어느 정도는 좀 나쁜 의미의 무시가 아니라 조금 외면하셔도 괜찮아요. 남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나친 거라면요. 판단의 기준이 어려우면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라고 좀 심플하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좀 못 미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너무 자책하고 그러지도 마세요. 오늘은 조금 못 미쳤구나. 그 정도에서 끝나도 괜찮아요. 삶의 중심에 타인이 아닌 나를 두면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훨씬 심플해진대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좀 더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 2시간 동안 무거운 건 좀 내려놓고 답답한 것도 좀 내려놓고 털어버릴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봐요. 1부 끝곡으로 준비합니다. 사람과 나무, 쓸쓸한 영가.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2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잠시 호우경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25분을 기해서 경기 평택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이나 해안가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도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고요. 제가 오프닝에 수박 얘기했다가 생각지 못한 또 저 퀴즈를 냈나 생각했습니다. 깍두기 와 있어서 깍둑 이게 오늘 퀴즈 정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싶었거든요. 깍둑 썰기로 드시는 댁들이 많군요. 우리 황금배련님,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깍둑으로 먹습니다. 6408 쓰시는 분, 1102 쓰시는 분도 깍둑 썰기해서 통에 담아놓죠 하셨고요. 그리고 7289 쓰시는 분도 미리 썰어놔야 가족들이 편합니다 하셨어요. 그렇긴 하죠. 네. 김선숙님도 저는 깍둑 썰기 해요. 지금 속이 무른 게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잘못 싸면 속이 좀 무른 걸 사게 돼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선숙님은 아주 중요한 또 일정과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요. 저희 집도 그렇죠. 깍둑 썰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가족들이 좀 언제든 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게, 특히 또 아이들이 있거나 손질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미리 해놓는 건데 편리한 점도 있지만 있었는데 없어요. 아니, 수박을 그냥 통째로 넣어놓으면 눈치 게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자르고 그런 게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좀 누가 잘라놓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깍둑깍둑 썰어가지고 통에 딱 담아놓으면 약간 뭐랄까 그 무슨 얼음 퍼가듯이 분명히 있었는데 수박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렇게 통이 있는데 그 밑에 바닥에 아주 얇게 약간 분홍빛 물이 보이는 그 수박통인 거죠.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3130 쓰시는 분도 그렇네요. 대부분 예전에는 삼각형으로 썰어서 먹었지만 요즘은 다 깍둑 썰기 하지 않을까요 하셨고, 은주님은 어렸을 때 외갓댁 가면 동화책에 나오듯이 평상에 누워서 다 같이 깍둑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썰어서 팔에 묻혀가면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삼각형으로 들고 먹으면 어른들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내가 아이라서 잘 못 먹어서 막 밑으로 이 과즙이 막 흐르고 이러는 거구나 했는데, 어른이 돼서 먹어봐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막 집중해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을 작게 삼각형으로 해서 먹지 않는 한, 네, 어쩔 수 없는 결과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죠? 자, 그럼 수박 얘기는 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어제 그 할아버지의 수박 신청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오늘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수박 얘기를 좀 해보려고.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자, 일찍 오신 우리 7280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부산갈매기님, 또 황금배련님, 621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일찍 오셨네요. 신복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있는데 부산은 아침부터 덥네요 라고. 그리고 향기님, 비가 줄기차게 내리는 아침 모두들 무탈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현동수님, 전주에는 어젯밤엔 비가 많이 오더니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오더니 지금도 오네요 하셨어요. 그친 곳, 별로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은 곳, 밤사이 살짝 왔다 가서 모르는 곳, 지금도 오는 곳, 아주 다양하네요 오늘도. 그리고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3649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꾸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맞아요. 빗길 운전 조심하시라고 모든 분들. 비 오는 날은 차도 그렇고요. 사람도 감속해야 됩니다. 네, 차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언제 어디서나 뭐든 간에 속도를 줄이면
진짜 이렇게 뭐 그냥 비유를 하자면 콩하고 서로 부딪혀도 속도를 줄인 상태면은 그냥 콩하고 부딪힌 그 힘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속하지 않으면 마찬가지겠죠. 모든 게. 569 있으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노초에 문자 참여는 처음 해보신다고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 날씨도 흐리고 비도 엄청 많이 와서 듣고 싶은 노래들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728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3203 쓰시는 분 현민님 어서 오세요. 아, 영희님이 산책 중인데 연꽃이 참 예뻐서 사진 주셨다고. 아유, 오늘도 눈이 호강하네요. 눈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중간에 꽃은 너무 예쁘고요. 노래 좀 듣고 가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 준비했고요. 제임스 잉그램, Just Once 두 곡이에요.

자, 다음 곡 가기 전에 잠시 호우경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35분을 기해서 전남 신안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이나 해안가도 마찬가지고요.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같은 위험지역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로 정비가 든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고요.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이어갈게요.

빌리 조엘의 더 스트레인저에 이어서 제임스 잉그램의 저스 원스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문자는 3부에 또 이어가고요. 우리 2486 쓰시는 분 문자만 보고 갈까요? 수박 얘기하니까 수박 먹고 싶고, 얘기할 때마다 뭐가 다 먹고 싶은데 먹는 얘기가 많은 건가요? 하셨는데, 살다 보니 먹는 얘기하고 살아가는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안 나올 수는 없네요. 2부 끝곡으로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스콜피온스의 Always Somewhere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고요. 잠시 홍수특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전 9시 50분을 기해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영강, 문경시, 김용리 지역에 홍수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또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발생 시에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종인 행락객이나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과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도 안전지대로 대피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낙동강 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첫 곡입니다. 노래마을의 기차여행.

노래마을의 기차여행 들으셨습니다. 자,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오늘 전해드리는 특보 상황이 좀 많네요. 오전 10시를 기해서 경기 화성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과도 공유를 하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도 마찬가지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이나 축대, 옹벽, 담장 같은 위험지역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같은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함중아와 양키스의 그 사나이 들으면서 함께 음반가게로 가실까요?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 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94년에 발표된 권진원 2집입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으로 민중가수의 이미지가 강했던 권진원이 대중가수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 앨범이죠. 대표곡 살다 보면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걸 보면요. 전인권의 조카이기도 한 권진원은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습작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대요. 여고 시절 제2외국어로 불어를 배우면서부터는 샹송을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1985년이었습니다. 제6회 강변가요제에서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로 은상을 수상하면서 87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합류를 해요. 이 음반이 나오기 전인 92년에 북녘파랑새를 타이틀곡으로 한 첫 솔로 앨범을 내긴 했었는데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록곡 9곡 중 4곡을 작곡하면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장필순과 윤도현이 코러스로 참여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민중가수에서 대중가수로 터닝포인트가 된 앨범이죠. 총 8곡의 수록곡 중 살다 보면이 크게 히트를 합니다. 그녀가 대중가수의 길로 접어드는 그 터닝포인트가 된 앨범인 만큼 어떤 인터뷰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감상을 노래에 담았고 뭐 이념이나 구호보다는 이제 생활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인 시대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얘기도 밝혔었네요. 앨범은 자작곡 토요일로 시작하고요.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는 권진원의 85년 강변가요제 수상곡을 새롭게 편곡을 한 겁니다. 살다 보면과 함께 가장 대중적인 트랙인 길을 걸어요도 우리 노초에서 가끔 들으시죠? 유기환 작사, 권진원 작곡의 노래인데 권진원의 남편 유기환은 권진원이 부른 여러 노래의 가사를 썼습니다. 또 저문거리, 눈 내리는 저녁을 만든 문대현은 대표적인 민중가요 중 하나인 광야에서의 작곡가고요. 노차사 시절부터 권진원의 음악적인 동지였습니다. 토요일 저문거리, 살다 보면, 이별, 카리브에서 온 편지, 눈 내리는 저녁, 길을 걸어요,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 시소타기, 이런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곡 준비할게요. 권진원의 토요일, 살다 보면, 길을 걸어요.

권진원의 길을 걸어요. 살다 보면 토요일. 지금 거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권진원 2집에서. 길을 걸어요는 사실 노추에서 처음 들으셨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살다 보면 이 노래에 익숙해 있다가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하셨는데 두 곡은 사실 같은 앨범에 있었습니다. 2집에 수록된 노래였어요. 자, 그리고 6482 뒷번호 쓰시는 분도 권진원 2집을 1집인지 2집인지 그런 건 모르겠으나 유일하게 갖고 있던 음반이 이거였나 봅니다. 너무 반갑네요. 저도 갖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앨범을 샀을 때 제가 굉장히 막 좋아하는 가수는 기다렸다가 사니까 이 앨범이 뭐 몇 집이고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 어떤 음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그게 사자마자 저는 그렇게 그 뭐라 그러죠? 속지라 그러나요? 속지를 뽑아가지고 테이프 케이스 안에 다 같이 있는 게 잘 없었어요. 속지는 저기가 있고 테이프는 네, 플레이어 안에 있고 케이스는 케이스대로 돌아다니 그러다가 물건 정리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 다르게 막 들어가 있고 이런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3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692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임백천의 비오는 거리에서 전해드릴게요.

0: WBS FM
1: 대종사 수승 화강되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 첫 곡으로 차미수님의 신청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바람꽃의 바람꽃이었고요. 구르기로 쓰시는 분도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항상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영희님이 잠시 그친 비겠죠? 후텁지근하네요 하셨고 또 지금 오려는 걸까요? 이건 뭔가요?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원음 방송일 때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요. 우리 구르기로 쓰시는 분이 시흥시 정왕동에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그 뒤에 또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독수리님 하늘 보니 금방 내릴 것 같은 기분은 뭐죠? 저한테 이건 뭔가요? 기분은 뭐죠? 비 오려고 혹은 지금 날씨가 이러니까요. 항상 비가 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628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3459 쓰시는 분도 아무쪼록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산은 해가 쨍쨍해 조금 무덥다는 느낌이에요. 부산은 겨울엔 덜 춥고 여름엔 덜 덥고 부산으로도 휴가 오인송 하셨네. 부산이 다들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진짜 서울에서는 너무 멀기는 멀어요. 그래도 그 힘든 거를 다 감수하고 가는 이유는 부산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가는 거겠죠. 그리고 제리님 어제 제가 약간 예고를 해드렸죠. 뭘 또 이렇게까지라고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하신 노래가 또 마침 준비가 됐네요. 6283 쓰시는 분은 아까 인사를 나눴고요. 그리고 70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또 8674 쓰시는 분 어서 오시고요. 1515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장대비 그래서 지금 바로 문 열어보셨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도 내리는데 문 닫고 있으니까 삼중창이라 들리지가 않아. 진짜 방음이 잘 되면 맞아요. 또 이런 건 열어보지 않으면 내다보지 않으면 모를 때도 있긴 있어요. 자 이번에는 현동수님의 신청곡 빗물로 두 곡 가려고요. 최은옥의 빗물 그리고 독수리님의 신청곡 송골매의 빗물 두 곡입니다.

최은옥의 빗물, 송골매의 빗물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자, 잠시 호우경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전 10시 40분을 기해서 전북 고창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길을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기분 탓인지 천둥 소리도 나고 있어. 비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약간 소리와 기운이 느껴져가지고 아까 나가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궁도 했어요. 제가 말하는 동시에 많은 곳에서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좀 강하게 내리는 곳이 많을 거라고 하더니 그렇네요. 32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근데 다들 여기는 어딥니다를 별로 안 알려주셔가지고 뭐 전주 이렇게 정왕동 이런 식으로 남겨주신 분들 것만 제가 지역을 읽어드렸는데 아무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노주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년 들은 것 같이 편안하네요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인사로 듣겠습니다. 9615 쓰시는 분의 신청곡 지금 준비할까요? 녹색지대 그래 늦지 않았어.

녹색지대 그래 늦지 않았어 함께 하셨습니다. 아, 1339 뒷번호 쓰시는 분은 여기 일산은 날씨가 많이 흐린 상태,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그래요. 날이 차라리 비가 확 내리면 비가 내리는구나 하는데 그 비가 오기 전에 습도 다 끌어모아놓고 잔뜩 흐려있는 그 상태는 사실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분이 상쾌하다,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잘 없기는 하죠. 장마 때라. 1192 뒷번호 쓰시는 분도 7월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네요. 그리고 그렇죠. 1339님 곧 비가 올 것 같죠. 또 황금배려님, 비 내리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빗길 다들 조심히 다니시라고 남겨주셨고요. 우리 가족분들 마음이 다 똑같아요. 여기 비 오는데 여기 어떤데 하시면서 다들 어쩌시라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들 잊지 않고요. 그래요. 이럴 때 또 먹는 것도 잘 관리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0016 쓰시는 분들, 네, 문자 받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골라야죠. 오늘은 요즘 신청곡이 뭐 1년 내내 풍년입니다만 오늘 끝곡은 뒷번호 702 쓰시는 분의 신청곡 영사운드 등불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저지대. 저지대 주민들은 평상시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에 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집니다. 거주지 인근 대피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으로 집을 나설 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 설비를 만지는 경우 반드시 절연 장갑을 착용합니다. 침수된 도로를 걸을 땐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건물 외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세요. 긴 막대를 활용하면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구간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물이 무릎 높이를 넘거나 물살이 거세지면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참 공부는 언어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정신이 자유의 힘을 얻어 육도사생을 임의할 만한 능력이 있으며 사리의 근원을 깨달아 허실사정에 의욕이 없을 만한 능력이 있으며 모든 취사가 법도에 맞아 일체의 계율이 저절로 지켜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부처가 되었다고 이름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도가에서는 아무리 무식하고 천하고 구변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법에 신근이 있고 마음에 공부가 있으면 그를 조금도 가벼이 알지 않고 장래에 큰 법기로 기대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난세를 살아가는 법.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9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수행을 하는 중에도 학식이 많다든지 문장이 능하다든지 변론이 능하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공부에 실력이나 있는 듯이 자부하고, 어떠한 칭찬을 듣는다든지 어떠한 대우가 돌아올 때엔 그것으로 무슨 대과나 얻은 듯이 자만하기 쉽다는 말씀도 함께 주셨는데요. 지식도 우리 삶에 분명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깊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의 마음 공부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했더라도 정작 마음의 공부가 없다면 부처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와 교구탐방 만나보겠습니다. 자, 잠시 재난방송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먼저 재난방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가 현재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에 오전 11시에 발령되었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에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이슈인 원불교 만나봅니다. 먼저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나는 구도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을 기해 경기 시흥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거나 이동 중인 분들은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등엔 접근하지 마시고요.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자원순환 작업취사 캠페인 소식 준비했습니다. 원불교 교당들이 종이팩 재활용을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원불교 환경연대와 함께 전국 14개 교당과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법회에서 배운 환경실천을 일상으로 이어가는 자원순환 작업취사 운동인데요. 캠페인은 지난해 정토회 교당이 자발적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도들의 참여 가능성을 확인한 원불교 환경연대는 이를 전국 교당으로 확대했고 이후 종로교당을 시작으로 14개 교당과 기관이 종이팩 수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사용한 종이팩을 깨끗이 씻고 말린 뒤 펼쳐 교당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수거된 종이팩은 환경부와 모 기업이 운영하는 종이팩 회수 플랫폼을 통해 재활용되고요. 나무 심기 기부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됩니다. 종이팩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의 약 3분의 1 수준이고요. 재활용하면 화장지와 백판지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은혜 원불교 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생산하고 소비한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과정이 곧 작업취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돌리는 작은 실천은 기후위기 시대 천지보훈을 실천하는 길이며 법회에서 배운 공부를 일상에서 이어가는 수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자원순환 작업취사 캠페인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두리안 마이키,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대학 생활을 하며 수업, 과제, 시험 공부, 근로, 멘토링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분명 많은 일을 했는데도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간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래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유무념 공부의 주제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칭찬, 배려 찾기로 정했다. 방법은 매일 잠들기 전 그날을 되짚어보며 세 가지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나를 칭찬할 만한 일, 둘째는 타인에게 감사한 일, 셋째는 타인을 위해 한 사소한 일이었다. 거창한 일을 찾아내려 하기보다 하루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떠올리며 기록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타인을 위해 한 일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고 사소한 일도 쉽게 떠오르지 않아 억지로 거창한 일을 찾으려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기록을 이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 후 자리를 정리한 일,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답해준 일,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안내해준 일,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분을 도와드린 일처럼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행동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됐다. 감사한 일을 찾는 과정도 비슷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도움을 받은 날에만 감사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록을 이어가다 보니 동기가 먼저 나를 챙겨준 일, 멘티가 오히려 나를 걱정해준 일, 청소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배려와 노력 덕분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 역시 의미가 있었다. 예전에는 부족한 점과 해내지 못한 일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무념을 하면서 힘든 날에도 공부를 이어간 일,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해낸 일, 지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모습처럼 스스로 칭찬할 만한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다. 하루의 가치는 특별한 사건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감사와 배려, 그리고 소소한 노력들이 모여 하루를 채운다. 바쁘게 사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하루를 돌아보며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타인을 배려하며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동영교당 최인 교도님의 글 감사와 칭찬, 배려 찾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효정, 나의 작은 청춘에게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왕산 종보사님께서 순방 중인 유럽교구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먼저 지난달 23일 오후 7시 30분 베를린 교당 훈증법회가 열렸습니다.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훈증법회에서 원불교 개교표어와 정신개벽에 대해 설법하시며 정신개벽은 우리의 본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이며 살아가는 모습이나 사용하는 말, 익혀온 습관이 다를지라도 그 마음으로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부연하셨습니다. 또 마음 공부를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시면서 소중한 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인연으로 모두가 성자가 되는 마음 공부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훈증법회엔 비교도 한인들도 다수 참석해 원불교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또 원불교의 유럽교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프랑크푸르트 교당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가족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가족 대법회. 날씨만큼이나 열정적인 마음들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유럽교화 40년 역사의 첫걸음을 뗀 프랑크푸르트 교당의 출가 제가 교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오랜 역사 속에서 교당을 지켜온 초기 한인 교도들의 주인 정신과 변함없는 노고와 헌신을 치하했습니다. 또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설법을 통해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각을 하고 새 회상 원불교를 편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 퍼부와 경륜을 언급한 후 대종사님께서 개교 정신에 밝혀주신 정신개벽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주인 정신으로 살기,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기, 이웃과 은혜 나누기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5일 오후 5시 30분엔 레겐스부르크 교당 주관으로 네팔 히말라야 파빌리온 공원에서 평화기원 대법회가 있었는데요. 현지인교도 3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레겐스부르크 교당은 원기 108년에 열반한 고 원버브 대봉도의 사원에서 비롯해 서양인 최초 전무 출신으로서 독보적 현지인 교화 사례를 만들어 온 바 있는데요.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세계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운을 뗀 후 법신불 일원상의 참 의미와 본래 마음자리에 대해 설법하셨습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하나의 진리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면서 인류사에 그치지 않는 폭력, 전쟁, 투쟁은 모두 하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고 보면 어떠한 폭력과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평화의 샘물이 흘러넘쳐서 도나우강처럼 유유한 강물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에 흘러가기까지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말자고 당부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한 가지 전해드리고 서울교구 소식 이어갈게요. 조금 전 11시 30분을 기해 경기 오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거나 이동 중인 분들은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등에도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교구 청운회가 서울 성적지 순례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종사님의 발길 따라 서울교화의 현장을 돌아보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됐는데요. 청운회 회원들은 서울 원문화해설단의 해설과 안내를 받으며 대종사님의 초창기 교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순례단은 대종사님께서 서울의 첫 여성 제자들을 만나 법명을 내리신 성성원 선진집터를 거쳐 원기 13년까지 초기 제자들이 머물며 신앙과 수행의 중심지가 된 개동 출장소 이공주 선진가도 방문했습니다. 청원 회원들은 옛 개동 출장소에서 서울 원문화해설단이 힘쓰는 성적지 복원사업을 위한 기도식을 올리며 정성을 모을 것을 다짐했는데요. 이진천 청원회장은 대종사님께서 어떤 심경으로 서울교화를 펼치셨을까 의문을 가져본다며 대종사님과 마음으로 깊이 닿아 있다면 성적지 복원사업도 무난히 성공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서울교구 일정 살펴드릴게요. 먼저 원기 111년 서울교구 학생연합 여름훈련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원도 우인훈련원과 인근 해수욕장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서울교구 소속 중고등학생과 청소년 교도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또 서울교구 본공회가 매주 수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역 은혜의 생수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확한 장소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는 15일과 29일, 8월 5일에 함께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엔 전북교구로 가볼까요? 지난 3일 전북교구 여성회가 한우란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치유를 전하는 이번 한우란 아카데미는 교도들이 일상의 복잡한 번뇌를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와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북교구청 화동관에 모인 교도들은 준비된 강의를 경청하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마음 공부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또 이어진 원예 미술 치유 활동에서는 다양한 색과 그림을 통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며 치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교도는 도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작품을 만들어가며 진정한 휴식과 안정을 얻은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전북교구는 앞으로도 교도들이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실천하고 교화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전북교구 일정입니다. 먼저 오늘 오후 7시 전북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교구 교화 협의회가 있고요. 내일은 교구 여성회가 운장산 휴양림에서 야외 원리회를 갖습니다. 또 오는 11일엔 교구 청운회가 지리산 국제훈련원을 찾아 성지 가꾸기를 진행합니다.

을 향해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알마타 교당의 이안 봉불식이 진행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 함께할 예정이고요. 왕산 종보사님의 설법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맞이한 은혜로운 알마타 교당의 이안 봉불식에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원기 111년 고3 신성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머무르고 기도하고 피어나라 라는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진행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고등 신성의 훈련이, 오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중등 신성의 훈련이 원더랜드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님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이무진의 청춘만화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않아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옆에 가만히 있던 친구가 갑자기 북극이 추울까 남극이 추울까 묻더라고요. 이 더위에 지쳐서 그런가 생각은 저기 끝자락 얼음 대륙에 가 있는 친구에게 대답은 해줘야겠죠? 우리의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쉽게 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춥다. 둘 다 1년 내내 추운 한대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바다로 한 곳은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차이가 분명해지더라고요. 똑같은 겨울왕국처럼 보여도 주변의 영향은 큰 법입니다. 오늘도 주변까지 잘 챙기며 조금 다른 차이를 만들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은요, 이선희의 슬기로운 중년생활.

0: 민간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아주 덥습니다. 자꾸 시원한 게 생각난 만큼 말이죠. 아, 뜬금없는 질문에 정석의 대답을 한 것 같지만 똑같이 보이는 이 얼음 대륙이라도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변 환경에 있는데요. 주변이 바다냐 대륙이냐 라는 차이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나만이 아닌 주변까지 잘 살펴보면서 조금 다른 차이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어떤가 싶은데, 기분 좋은 12시 주변 환경의 참여로 조금 다른 방송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출석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NCT Dream의 We Young, 온앤오프의 여름 속.

NCT DREAM의 위영 그리고 온앤오프의 여름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260 쓰시는 분이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내리네요. 모두 모두 안전운전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오는 길에 양동이로 누가 제 차 앞에 자꾸 갖다 붙는 줄 알았잖아요. 너무 안 보여갖고 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어디 약속이 있으시거나 뭐 나가실 때 외근 나가실 때 한 적어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좀 일찍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런 날은 차도 많이 나오고 차도 막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래요. 신복스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부산은 아침부터 날이 찌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서울은 그리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 자체는 굉장히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아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지나가고 나면 또 엄청 쨍쨍한 날씨가 오겠죠? 뒷번호 4463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희원씨. 라디오가 어머나 한 달 동안 고장이 나서 아쉬웠습니다. 아 갑자기 라디오에서 희원씨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한 달 동안 우울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라디오를 또 이렇게 함께 매일 청취해주시고 하셨던 분들은 그게 안 되면 진짜 답답해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차를 한 며칠 동안 못 가지고 다니고 이러니까 매일 차에서 음악 듣고 라디오 듣고 막 이러다가 못 들으니까 참으로 불편하더라고요. 4463님 다시 어서오세요. 네, 뒷번호 2819 쓰시는 분께선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니 꽤 운치가 있네요. 후덥지근하긴 해도 장마 특유의 이 차분한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은 오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도 차분한 분위기 한번 가져볼게요. 예, 잘은 안 되겠지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여자친구의 여름비, 써니힐의 그의 여름.

여자친구의 여름비 써니의 그의 여름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잠시 홍수주의보 전해드릴게요. 오늘 12시 10분 기에 서울시 도림천 신대방 1교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랑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호우경보 전해드릴게요. 오늘 12시 10분을 기해 경기도 과천, 안산, 수원, 안양, 군포, 의왕, 용인 서북부, 용인 남부, 서울 서남권, 서울 서부권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로,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오늘 뭐 호우주의보 그리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예 태풍 소식도 살짝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재난 문자들이 나갈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들 확인하시면서 또 홍수 알림이 앱 등 통해서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1부 끝곡으로 이 곡 골라봤어요. 싸이의 연예인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정산 종사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정 간에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입정이며 그 일심으로서 육근 동작에 바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신통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박송순 프로젝트의 장마를 맞이하는 방법.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잠시 재난 경보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12시 30분을 기해 경기도 성남 용인 동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 때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2부 자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 뒷번호 2534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희원 씨,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랑이 익은 김치를 안 좋아해서 고구마 줄기를 싸 가지고 살짝 데쳐서 김치를 담았더니 신랑이 맛있다고 합니다. 매콤 칼칼하게 전라도식으로 담았어요. 다들 담아보세요. 밥도둑이에요. 고구마 줄기 김치 짱짱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오, 이 손맛을 아직 다 저기 안는 것 같아요. 그 손에 맛이 없다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제 고구마 줄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아 겉절이 정도에서 제가 딱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장 한번 갔다가는 이거 김장인가? 물김치인가 싶을 때가 있었는데 예, 흑역사 한번 꺼내보면서 아 잘 담으시는 우리 예 손 맛집 분들 고구마 줄기로 김치를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 진윤철님이 안양에는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지금 재난방송이 나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저도 또 얘기를 드렸는데 예, 다들 조심하시고 최승현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뒷번호 7132 쓰시는 분은 희원님 날이 너무 후덥지근해서 입맛도 없고 지치길래 어제 저녁에 오! 수박국수 해먹어봤어요. 먹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제 수요 코너였죠.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에서 수박 국수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드셔보셨군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컨츄리 꼬꼬의 Oh Happy To Be 여름이잖아요.

컨츄리 곡의 Oh Happy To Be, To Be의 여름이잖아요 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711 쓰시는 분이 운전기사입니다. 빗길 운전이라 온 신경을 썼더니 목요일인 오늘 피로가 최고조네요. 그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흥얼거리며 완전 운전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출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운전업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다니시게 되니까 진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 잠깐 그렇게 운전하는데도 아 몸에 이렇게 긴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운전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진짜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윤중두님이 어머나 7월 9일 오늘은 친구하고 신토부리 콩국수 먹는 날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글씨만 보내 아 문자만 보내주신 게 아니고 사진까지 함께 첨부해 주셨는데 콩국수와 그 사이로 보이는 고기 찐 만두와 아주 여기 맛집이네요. 아 그리고 약간 국수의 색감이 그냥 콩이 아닌데요. 이 뭐 다른 콩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김수산나님이 맞아요 맞아 수박국수 요즘 먹을 때네요 맞나요 여기 일산도 비폭탄이에요 안전 운전들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수산님께서는 일산에 사시는군요. 지금 일산도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죠. 네 오늘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노르웨이 숲 후아유의 마음의 닿기를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크

노르웨이 수부와유의 마음에 닿기를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크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9275 쓰시는 분이 택배기사입니다. 오늘 낮부터 비가 온다고 하던데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와서 옷이 다 젖으며 배송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희원씨. 아, 전국에 계신 우리 택배기사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비 맞으면서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부디 감기 안 걸리게 좀 따숩게, 예, 차 있을 땐 따숩게 있으시다가 호다닥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네요.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예, 그쵸? 화이팅입니다. 2부 끝곡으로 진해 아비디얼 띄워드리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구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파스텔 블루의 그렇게 너를 사랑해.

하루 종일 가슴 뛰고 어지러운 걸까. 너를 만난 이후부터 나는 바빠졌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너와 함께하는 또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에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 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히스

안녕, 희쌤이에요. 스마트폰에 베낀 어휘력을 구출해라. 이런 특명이 어색하지 않는 요즘입니다. 그 구출 작전의 파트너로 우리 정우의 희쌤 어떠실까요? 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스트 문제 나갑니다.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다음 두 가지 뜻을 모두 담고 있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기억.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살피고 시작하라는 말. 니은. 시간과 장소를 가려가며 행동하라는 말.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내배부르니 종에 밥 짓지 말라 한다. 2번. 내 밥 먹은 개가 발 뒤축 문다. 3번. 기와 한 장 아껴서 대들보 썩힌다. 4번. 누울 자리 봐가면서 발을 뻗어라. 5번. 다 된 죽에 코 풀기. 한 번 더 내드릴게요. 1번. 내배 부르니 종에 밥 짓지 말라 한다. 2번. 내 밥 먹은 개가 발 뒤축 문다. 3번. 기와 한 장 아껴서 대들보 썩힌다. 4번.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라. 5번. 다 된 죽에 코 풀기. 생각보다 속담이 알쏭달쏭 하시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자, 노래 두 곡 인피니티의 그의 여름, 샤이니의 초록비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호의 힛쌤. 아, 좀 문제가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게, 아, 사실 문제와 그 답을 딱 들으면 아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보기도 좀 많았고 그래서 헷갈리셨던 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속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속담을 찾는 문제였는데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살피고 시작하라는 말,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가려가며 행동하라는 말,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떤 속담에 해당하는 건지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정답은 바로 4번, 누울 자리를 봐가며 발을 뻗어라 였습니다. 1번 같은 경우 내배부르니 종에 밥 짓지 말라 한다라는 건 자기만 만족하면 남의 곤란함을 돌보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살짝 배려가 약한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내 밥 먹은 개가 발 뒤축을 문다. 느낌이 오죠. 은혜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해를 당하는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흔히 말하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말과 비슷하죠. 기와 한 장 아껴서 대들보를 썩힌다. 조그만한 것을 아끼다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라는 속담이었고요.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뜻이었어요. 자, 5번의 다 된 죽의 코풀기는 다된 일을 막판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망치는 걸 말하거나 타인에게 악랄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오늘 다들 정답을 맞춰주셨을까요? 당첨자는 3분 뽑아봤습니다. 뒷번호 2316 쓰시는 분. 정답 4번. 정호의 힛쌤 덕분에 목요일 퀴즈 푸는 재미로 살아요. 오늘 보기로 나온 속담들도 잘 배워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1194 쓰시는 분은 4번, 오늘 속담 중에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힌다 라는 말도 가슴에 와 닿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8308 쓰시는 분께선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라. 오늘 검진차 병원에 가서 대기하다 30년 지기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엄청 반가웠으나 병원에서 만나니 서로 늙어감이 아쉽더라고요.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제 그 친한 친구분이 건강검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친구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튼 정답 맞춰주셨고요. 이 세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소라의 신청곡,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너도 마저 잠드네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퉁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러내는 family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픈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복 누군가에게는 격 누군가에게

이소라의 신청곡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3부 끝곡으로 소란의 준비된 어깨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의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조르마물러 꺼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은요, 아이브의 뱅뱅 에버그루드, 라디다 캐플러의 버블검 띄워드립니다.

라이브의 뱅뱅, 에버그로의 라디다, 케플러의 버블검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아, 100% 리쌀 층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층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321 쓰시는 분이, 일주일 중에 목요일이 제일 피곤한 거 아시죠? 이번 주 내내 비가 오고 몸은 무겁고 그래도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기운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을 또 예 거듭 보내고 나면 우리에겐 주말이 또 오니까요. 한번 예 힘내보자고요. 뒷번호 7615 쓰시는 분은, 장마라 야외 운동을 못해서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홈트레이닝 중입니다. 땀이 비오듯 오지만 건강을 위해 힘내야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맞아요. 저도 오늘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필라테스를 가서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움직이는데 땀이 비오듯이 나고 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마무리를 짓고 나왔습니다. 아 어딘가 0.1%는 우리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건강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한유리님이, 목요일 커피를 2잔 마셔도 피곤한 날 같아요. 그래도 힘을 내야 되지 어쩌겠습니까? 오늘 퇴근 푸드는 저의 소울푸드 매콤한 떡볶이로 정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 먹고 푹 자면 내일은 행복한 금요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화이팅 하자고요. 뒷번호 0357 쓰시는 분은, 비가 너무 오래 오니까 세상이 온통 회색빛 같아요.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눈부신 태양이 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장마철도 결국은 지나가고 맑은 날이 오겠죠. 오늘 하루도 묵묵히 버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버텨야 태양도 보는 법이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임재연의 비의 랩소디, 샵 안녕에 가질 수 없는 너.

임재현의 BL 랩소디, 샵 안녕에 가질 수 없는 너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고현우님이 빗소리 들으면서 부쳐먹는 김치전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점심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플까요? 장마철은 식욕의 계절인가 봅니다. 하하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좀 오늘 좀 약하게 드신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치전은 오늘 같은 날은 꼭 먹어야죠. 예, 저 어제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비가 갑자기 안 오는 바람에 생각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김치전을 저도 부쳐 먹어야겠어요. 뒷번호 7804 쓰시는 분께선 미용실 예약해뒀는데 비가 오네요. 펌이 잘 나올지 걱정됐지만 기분 전환하러 출발합니다. 예쁘게 머리하고 올 수 있도록 응원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쁘게 나올 겁니다. 예쁜 머리하고 나중에 예 꼭 알려주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궁금해지니까요. 아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크레이지카이의 노바보사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방심하면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박종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밤하늘의 저승달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딜팡딜팡 서지호입니다.

0: 당신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어떤 아이가요. 길 가다가 트럭 사이드 미러에 걸린 검은 비닐봉지를 보더니 와, 트럭이 귀걸이였네 라고 하더랍니다. 어른들에게는 그저 비닐봉지일 뿐인데 아이의 눈에는 트럭이 잔뜩 멋을 낸 모습으로 못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이들은 참 순수한 언어로 세상을 채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몸의 반점을 보면서 엄마, 내 다리에 구름이 피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밤하늘에 뜬 초승달을 보면서 하늘이 웃고 있네 라며 배시시 따라 웃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시력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정하게 바라보던 그 마음의 렌즈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한 아이의 눈을 다시 한번 꺼내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매일 똑같은 풍경도 조금은 더 다정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진성입니다. 태클을 걸지 마.

0: 안녕들 오십니까? 나 거식 이장이요. 오늘은 어느 동네 횡단보도에 일어난 일을 말하려고 그럽니다. 거시기 그꽤 넓은 도로인데 바람 불 켜지는 시간이 너무 짧게 거시기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동네 어르신들은 늘 길 한가운데도 못 가가지고 신호등이 거시기하니까 맨날 거시기하며 건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거시기하게 본 동네 주민들이랑 학부모들이 우리가 모두 안심하고 거시기할 수 있게 보행신호 딱 3초만 더 거시기해주라 하고 구청에 거시기한 거요. 거기가 원래 차가 많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웃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진짜로 거시기하게 되었다 이 말이요. 예, 오늘의 이장이 한마디 드리고 있습니다.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은 우리 이웃들 마음의 여유는 더 넉넉해진 거 아니겠냐. 참말로 거시겠다 이거지.
1: 류경의 노래 해바라기 사랑, 민수연의 노래입니다. 검은 고와 기러기.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짧게 맛보기 출발합니다. 천일홍 홍시입니다. 대전의 김윤혜씨, 밤새 내리던 비가 멈췄어요. 잠시나마 햇님이 방긋 나온 2시.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독산호 한양님은 오늘도 비는 여전히 장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하셨고요. 변재인씨 들어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산의 신복순 씨가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7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기 바랍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한다고요. 부산 멋쟁이님이 부산은 불볕 더위의 날씨라고요. 거창의 이현수 씨, 가정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어젯밤부터 소나기 오다가 그치다가를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강지호입니다. 그리운 요수.

강지호의 그리운 뉴스였습니다. 부산의 김창석 씨 반갑습니다. 오후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송영아 씨 비도 오고 오늘 뭐 한잔 하려고 이제 그건 좀 삼가해 주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영산동 민고님 더운 날씨에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존의 가요 세상이 있어서 잘 듣고 있어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정연순의 노래 저기 찹니다.

자, 짧게 짧게 맛보기 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 김동관의 노래입니다. 님마주. 대구에서 태영아씨가 오셨고요. 잔뜩 흐린 날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고는 가랑비를 가랑비랑 함께 추적추적 이사가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어서오세요.

자, 김동관의 노래였습니다. 님마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신청곡을 계속해서 전해주셨던 분들이 있으시고요. 오늘 3, 4부에서는 라이브 초대석이 마련됩니다. 예. 서울숲의 이성낙 씨도 들어오셨고요. 대전의 조명섭 씨 팬분들이라고. 예. 오늘 새벽에는 대전은 하늘이 뚫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맑아요. 언제나 즐거운 조은영의 가요세사 함께해요. 라고. 조명섭의 노래 백일홍 꿈꾸는 고향열차 그대는 새 나는 나무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현동순 씨가 전주에는 비가 그쳤는데 전변에는 물은 많이 내려가네요. 라고 하셨고요. 예. 자, 피터펀의 노래 품바라 전해드립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옷이 좋다 해서 그대로 입으면 내게는 맞지 않는 법이니 나의 품과 키에 맞춰서 지어야 내 옷이 되나니라.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화하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시대의 양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21장 법문입니다.

장르 이탈 가겠습니다. 라디오스타 OST 가운데서 박중훈의 비와 당신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운전하다 보면은 제일 애매한 게 교차로에서 노란불을 만났을 때입니다. 멈춰야 하나, 더 밟아야 하나, 이 찰나의 순간에 고민이 깊어지죠. 생각해보면은 오후 4시라고 하는 시간이 딱 인생의 노란불 같습니다. 더 붙잡고 달리기에는 좀 지쳤고, 그렇다고 당장 멈추기에는 눈치가 보이는 아주 묘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무리해서 엑셀 밟지 마시고 슬슬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면서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운전대 잡고 계신 분들은 앞차의 안전거리 넉넉히 확보하시고, 일터에 계신 분들도 마음의 안전거리 챙기면서 사연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35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4시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린의 노래입니다. 샤르르 샤르르 한강 사이사이.

가사로 만든 이야기 최재니의 사랑의 미로. 사랑은 참 신기하다. 분명 다시는 사랑 때문에 아프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다짐은 어느새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설렘이다. 그 사람의 미소 하나에도 웃음이 나고 짧은 안부 한마디에도 하루가 행복해진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은 내 삶을 가장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된다. 하지만 사랑은 기쁨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면서 기대도 생기고 소름도 생기고 오해도 생긴다. 사랑하기에 상처를 받고 소중하기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 사랑이 깊어 갈수록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진다. 혹시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떠할까? 혹시 내 마음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사랑은 행복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함께 안겨준다. 그래서 사랑은 미로를 닮았다. 앞으로는 걸어가고 있지만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고 이 길이 행복으로 이어질지 이별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그 길 끝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끝을 알 수 없는 미로 같지만 그 길을 걸어온 덕분에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진심을 전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록 길을 잃을 때가 있더라도 그 길 끝에서 만나는 따뜻한 마음 하나가 인생을 다시 웃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조진 가수님이 엄마의 경고, 한 방에 훅, 정연호 가수의 기죽지 마라,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7월 9일은 친구하고 신토불이 콩국수 먹는 날. 네, 콩국수 대 더 드신다고요. 혜경 씨가 꽃잎 하나하나 옹기종기 모여 커다란 꽃송이를 이루며 화려하면서 품위는 예쁜 수국꽃 향기는 없어도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들의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는 수국꽃 색상마다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단아함으로 함께 모여 피어나는 수국꽃을 보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경쾌한 음악으로 힐링하는 행복한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 예가요사상 덕분에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정식의 노래입니다. 정과 이별.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골드 건강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과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기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를라프에서 피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R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신청곡 이수진의 엄마 경고 전해드리고 3부 라이브 초대석으로 가 있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에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지식은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어,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3: 02731에
4: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6: 요즘 사랑받고 있는 노래들 위주로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비가 내리고 또 오늘 초대 가수에게 맞는 노래 고르다 보니까 흘러가니까요 비 내리는 고모령을 들어봤습니다. 예, 이 분위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라이브 초대석.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진한 슬픔과 따뜻한 위로를 동시에 건네는 목소리. 1992년 데뷔 이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한 길, 정통 트로트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단골로 맨날 라이브 초대석에 라이브를 불러주었던 그 가수, 꽤 많은 세월 저희와 함께 한 가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강달림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그러니까 강달림 씨가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7년 전에
1: 네. 2002년도에 네. 사랑의 끈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방송하게 됐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꽤 됐어요. 25년 정도 됐네요. 네.
1: 예.
0: 그 정도. 네. 그때부터 저희 라이브 초대석에
1: 네. 네.
0: 라이브 그 카페라고 하는 코너에
1: 그죠. 네. 금요 라이브 카페에 네. 이제 조은영 국장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너무 너무 감사했고 네.
0: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활동했다가 지금 이제 제작위원으로
1: 네네네.
0: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고정 코너가 네. 있을 때 출연했던 가수들이
1: 네.
0: 우리 저 김용님 씨, 네. 진성 씨,
1: 그렇죠.
0: 네. 또 강달림 씨, 네. 네.
1: 박정식 씨,
0: 많은 가수분들이
1: 아유,
0: 유진아 씨도,
1: 유진아 뭐 예. 박상철 씨도
0: 예, 박상철 씨 데뷔해서 부메랑 하면서.
1: 네네네네.
0: 많은 가수분들이 출연을 해서 그 코너를 그때는 이제 초대석이어서 네. 아니죠 신청곡을 바로 불러줘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는 문자가 없었을 때니까
1: 예 없었어요 전화 네. 받아서 바로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그리고 네.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0: 바로 즉석에서 불러줘야 네. 됐죠
1: 그래서 제가 그때 천여곡을 연습을 해가지고
0: 그렇죠
1: 네
0: 근데 문자... 그 당시에 이제 아셨던 분들이 그 메드리 쪽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음악들을 많이 불러봤던 분들이.
1: 예. 네. 그리고 저는 조은영 국장님의 그 초대에 아무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네, 네. 천여곡을 그냥 무작위로
0: 그러니까,
1: 연습을 했어요.
0: 예. 예. 그 진성 씨도 예. 그 키를 조절하지 않고
1: 네.
0: 그냥 눌러주면
1: 그렇죠.
0: 그냥 불렀어요.
1: 네, 실력 있는 가수라.
0: 네, 달림 씨도 그렇고 네. 네. 용님 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진심원 씨가 나중에 오면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1: 네.
0: 꼭 그 어디 끌려오는 듯한 기분이다. 왜냐하면 무조건 불러야 되는데
1: 그렇죠.
0: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1: 잘못하면 오히려 네. 마이너스 될 수도 네. 있죠.
0: 지금 이제 라이브로 방송들을 거의 라이브로 하는데 예전에는 네. 라이브로 하는 프로그램도 없었기
1: 없었죠.
0: 때문에.
1: 없었죠. 오직 조은영 국장님이 원은 방송에서만 했죠. 네. 조은의 가요 세상에서만.
0: 네. 네. 그래서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1: 네, 당연하죠.
0: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 생겼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1: 네.
0: 꼭 라이브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 라이브를 해왔는데
1: 그렇죠.
0: 네. 라이브를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1: 아유 국장님 네. 귀가 얼마나 밝으신데
0: 네, 라이브로 네.
1: 이 가수가 CD를 만들어 오면은 네네. 이거 짜짓게 했나 안 했나 딱 아시잖아요.
0: 네. 예전에는 그 노래들이
1: 예.
0: 진짜 저 녹음 방식이 처음부터 이게 그 안 되면 다시
1: 네, 하고 이래야 되는데
0: 녹음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찍잖아요. 다
1: 예,
0: 이렇게
1: 예.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0: 네,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올려주고 내려주고 뭐 다
1: 네,
0: 네. 알아서
1: 박자 틀려도 맞추던데요. 네,
0: 땡겨주고 밀어주고 뭐 다.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AI까지 나와가지고
1: 아 네. 그러니까요.
0: 본인 목소리가 아니면 AI 목소리가 나오는
1: 네.
0: 경우도 있고
1: AI는 이제 처음에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렇게 잘할까 누굴까 뭐 궁금했는데 네. 이제는 딱 들으면 알겠어요.
0: 근데 잘하는 그러니까 히트하는 가수들이요.
1: 예.
0: 잘하는 가수들이 히트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감성적 네. 부분들이 네. 필요하거든. 근데 AI는 감성이 없잖아요.
1: 그런데도 너무 아주 목소리 자체가 쓸쓸하게 들리면서 너무 네. 잘하더라고. 그래서 아우 진짜 대단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AI예요. 이제는
0: 그렇죠.
1: 안 써보려고요.
0: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호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성이
1: 네.
0: 다 조절이 되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때그때의 다른 면들이 있어요.
1: 네,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면 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1: 달라요.
0: 오늘도 분위기에 맞는 노래
1: 네.
0: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에 이제 데뷔하실 때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1: 사랑의 끈? 네. 사랑의 끈.
0: 그전에는 이제 메드리 활동을 좀.
1: 아, 그전에도 네. 님 싫은 폐려라는 곡이 있었죠. 있었는데요. 그때 92년도에 제가 페리오가, 발표를 했는데 네. 페리오가 침몰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 노래를 내리게 됐어요.
0: 페리오가 강달린 씨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저 듀엣으로 그 쌍둥이 자매 숙자매라고.
1: 아, 예.
0: 예, 님씨는 카페리온가, 메페리온가.
1: 아, 그것도 그래요.
0: 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노래를 못 불렀던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예,
0: 정말 그때는 아주 큰 사고였기
1: 네,
0: 때문에.
1: 네, 너무 큰 사고였죠. 예,
0: 위도에서.
1: 네, 예, 위도에서.
0: 그런 사고들이 네. 안 생겨야 되는데 네. 예, 가끔은 생겨서 정말 예, 사전에 그거를 네.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경각심이 또 필요해집니다. 네. 특히 이제 장마철에는 호우주의보도 있고 네. 방송을 들으면서 미리 좀 예방도 하고
1: 그렇죠.
0: 좀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네. 이렇게 걱정하고 챙기면 그렇죠. 사고 예방이 되거든요.
1: 네. 네. 한 번 실수는 있어도 두 번 실수 안 하게끔.
0: 그럼요. 네. 지금 장마철에 대해서 비가 좀 내리고 있고요. 예. 또 호우주의보나 경보나 뭐 이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1: 네.
0: 귀를 기울여주면서 거기에 따른 상황들을 좀 잘 네. 파악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감사하겠습니다. 예.
0: 자 그러면 네. 우리가 또 기분 좋게 노래 한 곡을
1: 아,
0: 또
1: 예,
0: 들으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네.
0: 그 강달림 씨가 인생길이라고 하는 노래도 제가 또
1: 있죠.
0: 굉장히 좋아하는
1: 예,
0: 노래인데
1: 인생길 그 네. 노래를 이제 가사가 좋다고
0: 네,
1: 예,
0: 네, 네.
1: 노래를 또, 많이 이제 네. 부르게 됐었어요.
0: 그렇죠. 네. 그 노래 한번 들을까요?
1: 네.
0: 인생길 네. 네. 강달림 씨가 부르는 인생길을 직접 라이브로 네, 정해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부안의 민호 씨가 3년 전 할아버지와 한가위 주위에 콩콜대에 나가서 노래를 2인권의 무용탑 사랑을 불러서 대상 받았는데 지금은 예, 저 세상에 계신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주셨는데 오늘은 라이브로 저희가 또 다른 노래들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달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달림의 인생길 정해 듣겠습니다.

0: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강다님 씨. 네. 부안의 민호 씨가요. 제 3살 때 이 프로그램 출연하셨는데 목소리 듣는데 20대 저 또래 같은데 네. 아따 참말로 달님 누님 인생 길 겁나게 잘 불러줬기네요. 노래 대박 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이 노래가 예. 아, 92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죠.
1: 90 그렇죠. 아, 이 나와가지고 예, 다시 예. 이제 밑에 깔려 있는 노래를
0: 아, 95년도.
1: 95년도. 예예. 예.
0: 95년도.
1: 92년도는 임시름 페리요. 95년도에 네. 인생길.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 마스터링이라는 게 없었어요.
0: 그렇죠.
1: 이, 그때는 믹싱해서 바로 CD가 나왔을 시대인데.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걸 다시 네. 마스터링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올렸죠.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0: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CD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저희가 음반을 만들 때 녹음을 하고 이제 먼저 편곡자들이 편곡을 그러니까 하고 이 과정들을 아시는 예. 분들도 이제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사 작곡가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요거를 네. 편곡을 합니다. 가수가 이제 선택이 되면 예. 가수에 맞게끔 편곡이 되고 나면 이제 녹음실을 빌려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예. 이때 음악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예. 편곡자들이 돼서 그 음악 판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예. 음악을 만들고
1: 그쵸.
0: 그다음에 녹음을 하고 나면
1: 네.
0: 이걸 이제 믹싱을 하고,
1: 하고 예. 예.
0: 음악 이제 높일 거 높이고 내릴 거 내리고 다 이제, 저절을 하고 예. 이제 마스터는 방송용으로
1: 네.
0: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음반용으로
1: 예.
0: 딱 들을 수 있도록 정리를 다 해서
1: 예.
0: 일률적으로 다섯 곡이든 여섯 곡이든
1: 네, 똑같이
0: 똑같이 예, 볼륨 딱 조절하고
1: 볼륨 예. 조절이죠.
0: 네, 예. 그래서 쫙 맞춰가지고 예. 근데
1: 네.
0: 비용이 다 듭니다.
1: 다
0: 마스터할 때 비용,
1: 다
0: 믹싱할 때 비용, 녹음실 빌릴 때 비용 네, 네. 다 해서 네. 참 어렵게 가수들이 음반을 내는데
1: 그렇죠.
0: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은 네. 뭐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1: 네.
0: 그 고생해서 이제는 음반을 만들잖아요.
1: 네.
0: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막 무료로 그냥 안 주면 뭐 인상 쓰고 뭐 애 안 줘요 뭐 이러는데
1: 네.
0: 그분들은 그걸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음반이 예, 예. 없어요.
1: 음반이 없는데
0: 네네.
1: 그때는 이제 네. 신인들이 나오면 전화로 이렇게 네.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0: 네네.
1: 다 개인적으로 전화가
0: 네네.
1: 와요.
0: 네네. 음반 주세요.
1: 음반 주 달라고.
0: 네.
1: 그래갖고 보내주고 했어요.
0: 네,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음원을 좀 음반 사줘야 되는데.
1: 네.
0: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1: 네.
0: 네. 또 가수들의 기념 음반 또 그 사인 받아가지고
1: 네.
0: 그
1: 사인에서
0: 저희도 선물로
1: 많이
0: 드리기도 하고
1: 네.
0: 했었습니다. 이제 미디어가 바뀌어져서
1: 이제는 뭐
0: 네. 음원은 싱글 앨범 뭐 이렇게 돼가지고
1: 네.
0: 싱글로 음원이 나와가지고 음원 등록만 하고
1: 네.
0: 앨범이 없고 또 뭐 휴대폰에 이렇게 찍으면 바로 음악이
1: 네 이제는 뭐 그냥 유튜브
0: 뭐
1: 보면은 공짜로 다 들을 수 있고
0: 네네네 그래서 워낙 변화가 생겼어요.
1: 네 많이 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러면 물론 뭐 인생길도 그 가사가 좋고
1: 네.
0: 좋은 노래였습니다만 그래도 팍팍팍 밀었던 노래가 이 사랑의 끈 아니겠습니까?
1: 네. 사랑의 예. 끈입니다.
0: 예, 사랑의 끈을 붙잡고
1: 얼마나
0: 네.
1: 힘들어했니?
0: 네. 그래도 끈을 꼭 잡아야 된다.
1: 네.
0: 네 그런 말이죠. 저 그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아, 네, 그럴까요?
0: 사랑의 끈. 왔다 갔다
1: 네.
0: 하기에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1: 네.
0: 네, 오늘은 무대와 또 방송 왔다 갔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러주실 노래 사랑의 끈입니다.

0: 네,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우리 저 강달림 씨가요, 그 이제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예, 이제 작곡은 걱정은 안 해요. 본인이 노래만 불러도 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성함이 네 누구신가요?
1: 박현우 작곡가님입니다.
0: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성함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 가수 중에 그 유산슬이라고.
1: 예, 유산슬요. 네,
0: 유산슬의 예.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시잖아요.
1: 네네. 네. 합정역 5번 출구. 예. 예, 15분 만에 작곡을 해가지고 네. 예, 유산슬 씨가 그때 그 박토벤이라고 네네네. 별명을 지어줬어요. 네. 예.
0: 그래서 박토벤으로 유명하신
1: 네네네,
0: 박토벤. 분이 예, 강달림 씨의 예, 부근이십니다.
1: 예, 그렇게 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만났죠. 예.
0: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네. 이제 나이가 드셔서 항원에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그 노사연 씨가 네. 바람이란 노래를 이제 그때 라디오에서 이렇게 듣는데 네. 그 가사 중에 네. 제 마음이 쏙 드는 가사가 있었어요.
0: 네, 네,
1: 덩그러니 혼자 네. 네, 그 가사에 제가 아, 나도 혼자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했죠.
0: 근데 이제 노래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네.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이제 혼자 살 때는 네. 옆에 이제 기대고 예. 덩그러니 혼자만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둘이 하면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1: 네.
0: 어떠세요?
1: 아, 예, 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네. 좋은 점도 있고 네. 좀 안 좋은 점도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볼 때는 네. 다 좋은 것처럼 네. 100% 좋을 수는 없다.
1: 네, 100%는 없어요. 네, 약간, 좋은 것만 네. 보고 살아야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사는
1: 예,
0: 거죠.
1: 예. 근데 음악적으로 잘 맞으니까 이제 노래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첫 음을 이렇게 내면은 네. 꼭 같이 부르게 돼요.
0: 그러니까.
1: 그런 때는 좋아요.
0: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천리먼 길일까요? 한 곡을 네, 정해
1: 예,
0: 듣고.
1: 작곡하신 예, 천리먼 길.
0: 예. 네. 또 부군께서 만든 노래 네, 천리먼 길을 불러보겠습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1장 말씀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강달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통 트로트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가수시기도 하고요. 네, 그 이 노래 불러보셨는데,
3: 네,
2: 그 박우철 씨의 노래.
3: 예, 박우철 맞죠? 씨가 이 노래로 인해서 스타가 네, 됐죠.
2: 그렇죠.
3: 예, 예.
2: 그러면 작곡가도 당연히 네. 그 저작권으로
3: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 당시에는
3: 없었어요.
2: 없었죠.
3: 예.
2: 근데 그 유산슬의 노래 합정역 1분 5분 출구도 그때는 막 확 올라왔단 말이죠.
3: 올라왔다가 이제 네. 그 유산슬 씨가 네. 이제 가수가 아니잖아요.
2: 네, 그렇죠.
3: 예능인이다 보니까 네. 안 부르고 다녔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아니 그때 코로나 맞나요?
2: 네네네네네.
3: 아니 코로나가 아니고
2: 아무튼 뭐 네.
3: 우리 그 네, 네, 유명한 건 네. 코로나 아니고 코로나인가?
2: 네 그렇습니다.
3: 아
2: 네,
3: 그때
2: 네.
3: 또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안 네. 부르게 됐잖아요.
2: 아, 네.
3: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네. 이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3: 예, 뭐 작곡하는 것마다 저작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2: 네.
3: 왜냐하면 가수가 이제 부르고 다니고
2: 네, 많이 활동
3: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불려지고 네네. 노래방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네. 이렇게 해야
2: 그러니까
3: 올라가죠. 뭐 작곡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2: 히트곡이면 뭐 많은 분들은 아, 뭐 네. 엄청 근데 이제 그게 많이 활동을 해주셔야
3: 예,
2: 되는 건데
3: 그때 당시는 네. 많이 올라갔죠. 근데
2: 그렇죠.
3: 지금, 예.
2: 그게 이제 꾸준하게 될 수 있는 곡들이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니까.
3: 네, 네. 계속 네. 이제 딜을 이렇게 네. 이어가야 돼요.
2: 그렇죠.
3: 또 계속 그다 후타가 나오고 나오고.
2: 그건 이제 지금도 많이 작곡하고 계시나요?
3: 늘 하죠. 하루에 한두 곡씩은 꼭 해요.
2: 그래요.
3: 네.
2: 곡을
3: 네.
2: 하루에.
3: 네.
2: 그러면 한 달이면 60곡이네.
3: 예. 근데 야. 이제. 그렇게 많이 쌓여도
2: 주인을 만나야 되니까
3: 주인을 만나야죠.
2: 그렇군요.
3: 네.
2: 여러분들, 아 저희가 예전에 그 방송하면서 그런 네. 그래서 작곡가들을 이제 그 모셔놓고
3: 네.
2: 노래하는 작곡가들 세 분.
3: 예.
2: 그래서 이제 뭐 그 정 이워섭 씨, 그다음에
3: 아,
2: 김종호 씨,
3: 네.
2: 정희성 씨 이 세
3: 네.
2: 사람과 얘기하면서
3: 예.
2: 즉석 작사 가사를 보내주면
3: 예, 예,
2: 노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3: 예,
2: 했었어요. 근데
3: 예. 네.
2: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노래하는 가수들이기 때문에
3: 네네, 그렇죠.
2: 노래하는 작곡가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인연 좀 맺어주게 하는
3: 네네.
2: 뭐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좋은 작품들 찾는 분들에게
3: 그쵸, 그러니까
2: 프로그램을
3: 좋죠.
2: 통해서
3: 네.
2: 작곡가들과의 또
3: 예.
2: 만남.
3: 우리도
2: 네. 네.
3: 극장님이 가사를 또 잘 쓰시잖아요.
2: 그거는 뭐 이제 그때가 때마다
3: 아, 예,
2: 네.
3: 예. 뭐 그러면 가사를 네. 또 주시면은 우리가 또
2: 그래. 네. 자, 오늘 저 노래를 좀 많이 불러주셔야 되니까 이번에 어떤 노래 불러주실까요?
3: 이번에는 이제 기성곡을 할까요?
2: 네네네.
3: 제 노래를 할까요?
2: 아니 뭐 편하실
3: 네.
2: 대로
3: 기성곡 여정 하겠습니다.
2: 아, 여정. 네. 최진희 씨의 노래.
3: 아니
2: 저
3: 주현미 씨.
2: 아, 주현미 씨의 여정으로
3: 예, 예.
2: 예 알겠습니다. 네. 주현미의 여정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림 씨가 불러주는 여정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여정이었습니다. 김경렬 씨가 강달리 가수님 오랜만인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노래가 어려워요. 건강하시고 자주 나오세요. 응원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전재 김재욱 씨가 아주까리 등불 와우정사 당신의 갈 때 돌아올 수 없나요? 이기대형과 돌아올 수 없나요? 예. 박현우 작곡가님과 백년회를 소망하면서 강령하세요.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서울 도선역의 박병록 씨, 달림 씨 멋져 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전동순 씨, 나무네 노래 가고 싶은데 고향도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통진의 장용민 씨 들어오셨고요. 혜경 씨 신청곡 감사하다고. 그리고 오늘 문자 첫 참여했는데 오늘 비도 많이 와서 회사 사무실에서 듣고 있어요. 김성진의 스잔 듣고 싶다고.
1: 예.
0: 어쩌지 오늘은 라이브로 불러드리기 때문에 내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비가 오지만 친구들은 야외 카페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1: 좋네요.
0: 소사랑님. 비가 올 때 야외 카페에서 비만 피할 수 있다면 좋죠.
1: 네, 네.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고 네. 너무 좋죠.
0: 여유 있는 시간들 네. 행복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노래 준비하는 동안 사연은 좀 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울산의 최경숙 씨. 울산 날씨는 북극 찌는 날씨라고 하셨고요. 평강공주님 덕분에 오후가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엠마님이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있다고 하셨고요.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가 비오는 날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가사 에세이 좋았습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러줄 노래 버니 노래 그리운 사람 요즘에 활동곡인데 이 노래도 많은 분들이 아주 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청해 들어볼까요?

0: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잘 선택할 것인가? 뭐 요게 시작할 때라면 이제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후회가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달님 씨는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셨습니까?
1: 저는요, 어릴
0: 네.
1: 때부터 노래를 매일 불렀어요. 이제 집안이,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영주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동생을 얻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0: 네.
1: 근데 동생만 얻고 장사를 나가시면 난 집에서 집을 보는데 엄마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막 울고
0: 네.
1: 이래가지고 목이, 그때 막 목이 터진 것 같아요.
0: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됐군요.
1: 그래갖고 이제 심심하니까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네.
0: 근데 누군가 옆에서 또 노래를 들어줄 수도 있고요.
1: 이제 동네 사람들이요, 이제
0: 네.
1: 조그만 봉창문이라 그러죠.
0: 나도
1: 거기다 고개
0: 그랬죠.
1: 내밀고 계속 노래 부르면
0: 그때는 따닥따닥 좀
1: 이게
0: 어렵게 사는 집이었으니까
1: 다
0: 동네가.
1: 들리잖아요. 그러면 앵콜 앵콜 막 해요. 여기서 어느 집에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던 것
0: 그래서 노래를 시작했군요.
1: 같아요.
0: 일단은 그때 뭔가 이렇게 용돈을 주신 분이나 뭐 먹을 거를 맛있는 걸 주거나
1: 그렇죠.
0: 뭐.
1: 이제 엄마가 이제 손잡고 나가면은
0: 네네.
1: 얘 노래 잘하니까 한번 시켜보세요. 이러면은
0: 아,
1: 노래하면은 이제
0: 네네.
1: 용돈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이제 노래를
1: 네.
0: 시작해서.
1: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커가지고도 노래 이제 항상 그 이제 뭐죠, 늘
0: 불러야
1: 생각하고 있다
0: 되겠다. 네.
1: 보니까 주부가 열창, MBC
0: 나.
1: 주부가 열창에 나가고
0: 네.
1: 제가 장원을 했어요.
0: 아, 야, 그때는
1: 그래서
0: 진짜 어려울
1: 어려웠죠.
0: 때였는데.
1: 그때 2차,
0: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1: 네네네. 굉장히 그 프로가 몇년 동안 했잖아요.
0: 네.
1: 거기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된 거죠. 예.
0: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정말 노래 잘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1: 많았죠.
0: 근데 주부가요 열창에 대상을 받았던 분들이
1: 예.
0: 히트한 가수분들은 없어요.
1: 없어요.
0: 안타까워요.
1: 예, 저는 유럽은 못 갔지만
0: 네.
1: 장원은 했어요. 근데 이제
0: 그러니까,
1: 삼성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0: 네.
1: 붙어가지고
0: 네.
1: 제가 이제 안 됐죠. 근데 저는 트로트라잖아요.
0: 그렇죠.
1: 그 삼성에 도전하는 분은 발라드였어요.
0: 발라드
1: 그래가지고, 예,
0: 쪽으로.
1: 발라드 쪽이 아무래도 대세더라고요.
0: 이게 왜냐면 대세가 아니라 이게 트로트하고 발라드하고는 이게 트로트가 기교적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1: 엄청
0: 어려워요.
1: 어려워요. 더
0: 근데
1: 어려워요.
0: 듣는 사람들은
1: 예.
0: 발라드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1: 아,
0: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1: 예.
0: 우와, 잘한다 그러는데
1: 네네네.
0: 이게 그분들이 트로트를 하면 어려워요. 제대로
1: 제가
0: 알 수가
1: 예,
0: 없어요.
1: 제가 밤 업소를 좀 해봤잖아요. 몇
0: 아,
1: 년을
0: 네네네.
1: 하는데 그때는 다 발라드만 불렀어요.
0: 네.
1: 근데 어느 날 트로트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0: 아,
1: 트로트가.
0: 또 그렇죠.
1: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0: 네.
1: 저 혼자 또막 다시 연습했어요.
0: 네.
1: 아, 진짜 그래서 어렵구나 하는 걸또 느꼈어요, 이번에.
0: 그렇죠.
1: 아, 진짜.
0: 트로트를 하다가 발라드로 또
1: 네.
0: 뒤로 하니까 그때
1: 또
0: 당시에는
1: 발라드는 또 트로트 분위기 되면 안
0: 안
1: 되잖아요.
0: 돼요. 다 빼야
1: 예, 다
0: 돼요.
1: 빼고, 예.
0: 근데
1: 그래서.
0: 이제 또 발라드
1: 네.
0: 하다가 트로트
1: 트로트
0: 하니까
1: 하니까.
0: 또 꺾어서
1: 아, 진짜.
0: 약간의 맛을 내줘야
1: 아, 지금
0: 되니까.
1: 배심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혼났어요. 다시 이제
0: 그래서
1: 하게
0: 이제
1: 됐어요.
0: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다 있기
1: 네, 다
0: 때문에
1: 되죠.
0: 이제
1: 예.
0: 다, 아, 요럴 때 요렇게.
1: 네네네.
0: 요럴 때. 이제 그래서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도
1: 네네.
0: 있고. 네. 근데 살아오면서 선택 잘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제 딱 돌아오면 또 좋은 분 만나서 함께하고
1: 네.
0: 계시는데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셨어요?
1: 아, 지금까지는 저는
0: 네.
1: 이제 뭐 이제 혼자도 한 20년 살아봤고
0: 네.
1: 또 이제 새로운 분 만나가지고 또
0: 네.
1: 한 20년 살다 보면
0: 네.
1: 이제 이제 이 세상 하지가 않은 날이 오겠죠. 아,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여정의 가사가요.
0: 네. 네.
1: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0: 아,
1: 우리도 언젠가는
0: 그러네요.
1: 어디론가
0: 네.
1: 떠나 흘러가겠죠. 예,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됐고 하여튼 뭐 지금부터라도 또 제가 할수 있는 노래 또 하니까
0: 그렇죠.
1: 행복합니다. 예.
0: 지나가는 삶이 지금의 어떤 터미널이라면 또
1: 네.
0: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1: 네.
0: 거니까
1: 예.
0: 또 동반자가 있어서
1: 네.
0: 동행할 수 있어서
1: 예.
0: 기댈 수가 있고
1: 예.
0: 서로가 심심하지 않게
1: 네.
0: 손꼭 잡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1: 심심할 여유가
0: 예,
1: 없습니다.
0: 인생을 즐길 수 있는
1: 너무
0: 시간이 아닌가.
1: 바빠지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0: 예. 지금까지 노래를 잘 해오셨고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는 또 인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1: 네.
0: 보니까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그
1: 네.
0: 팬덤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힘든데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1: 네.
0: 이제 남은 시간들 또 그렇게 즐기시면서
1: 네.
0: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 그러겠습니다.
0: 예. 마지막 곡인데 어떤 곡 부를까요?
1: 네. 여인의 눈물이라는 곡인데요.
0: 네.
1: 굉장히 아주 우렁차면서 와닿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좋은 노래입니다.
0: 네, 여인의 눈물 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무대로 와주셔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강달렘 씨가 불러주는 여인의 눈물입니다.

0: 택시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강달님 씨의 노래 취해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부담 없이 너무 좋아요.
1: 네. 아우, 감사합니다.
0: 대구 이영국 씨 같은 고향이었군요 라고 하셨고요.
1: 네, 고향 운전 분이었네요.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0: 대구의 평강공주입니다. 여정 노래 정말 좋아요. 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운전 중에 살짝 졸려서 휴게소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저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0: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자주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제발 네. 좀 모셔주세요.
0: 아, 예. 자, 그러면 네, 두 분의 노래 오해빈 네 마음 저장의 두각 사랑할 때는 제거 들으면서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방심하지 않는 데에 성공이 있나니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결과를 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침수지역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수지역은 가급적 우회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바퀴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지 않는 경우 조의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차량의 배기구가 물속에 잠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경차나 스포츠카 등 공기 유입고가 낮은 차량은 특히 조의해야 합니다. 또 속도가 빠르면 물이 넘쳐 엔진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물이 넘쳐 흐르는 도로는 대단히 위험한데요. 흐르는 물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자동차 바퀴의 부력으로 물에 떠 휩쓸려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침수지역에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자동차 시동이 꺼졌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기후변화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산사태. 해마다 축구장 380개가 넘는 규모의 산사태로 지난 10년간 3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산사태,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집 주변 배수시설과 옹벽을 미리 점검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하천과 계곡에서 즉시 탈출하고 방송이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으로 산사태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가스와 전기를 꼭 차단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산과 가장 멀고 높은 공간으로 대피하세요. 야외에서 대피할 때는 산사태 경로를 피해 직각 방향으로 벗어난 뒤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산사태, 미리 점검하고 빠르게 대피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그 사업과 그 물건에 인연을 끊는 말이니 쓰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한 주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목요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참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한 것 같아 마음이 허해지곤 하죠.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채우고 움켜쥐어야만 안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원불교회는 꽉 쥔 손을 펴서 세상과 나누라는 보은 헌공의 정신이 있습니다. 헌공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내 정성을 진리와 대중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큰 은혜 덕분임을 알고 그 감사함을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보은의 실천이죠. 천주교에도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바치는 봉헌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봉헌 역시 내가 가진 것이 하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중 일부를 내어놓음으로써 자유로움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요. 원불교의 헌공과 천주교의 봉헌, 그 이름은 달라도 내 안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더 크고 가치 있는 곳을 향해 나를 내어준다는 그 본질은 닮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꽉 쥐고 있던 손과 마음의 힘을 조금 빼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일터에서 흘린 성실한 땀방울과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가 세상에 바친 가장 아름다운 헌공이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0: 네, 권성일의 나눔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입니다. 우리나라의 7대 종단 중 하나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민족 종교들의 모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민족종교와 평화공동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그 소중한 정신과 가치는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무엇인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사 한재훈 박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현재 전 세계 난민은 무려 7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전쟁, 테러, 빈곤, 자연재해, 정치적 박해 등으로 살아갈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남북한 인구를 합친 것만큼이나 많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난민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다. 불과 70년 전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고아와 난민이 발생했고 이를 받아준 국제사회의 은혜를 잊은 것일까? 우린 한 국가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지구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 우리 모두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고 언제든 난민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와 종교의 우를 넘어 하나의 세상을 만들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2대 종법사를 지내신 정산 종사님께서는 모든 종교의 근본 진리는 하나이기에 대동화합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종교가 서로 문호를 따로 세우고 각자의 주장과 방편을 따라 교화를 펴고 있으며 그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원된 도리는 다 같이 일원의 진리에 벗어남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모두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는 한 사람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낱낱의 티끌이 모두 그러하다. 한 없는 시간이라도 알고 보면 한 생각에서 싹튼 것이며 한 생각이 결국 한 없는 시간이다. 유교 경전 예기에는 크게 하나됨을 뜻하는 대동사회에 대한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동사회란 큰 도가 행해지고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지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은 여생을 잘 마치게 되고 장년들에겐 일터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모두 잘 자라게 된다. 외롭고 홀로 된 자나 병든 자들은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나 반드시 자기만 가지려는 것이 아니오 일에 애쓰는 것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대동사회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법어 동원편에는 모든 종교의 사상과 가르침을 통합 활용해서 하나의 세상을 이루자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을 말하자면 불교의 석가모니는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도교의 노자는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의주의요 그리스도교의 예수는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유교의 공자는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 모두는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국가, 종교, 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원불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요? 모든 종교들과 함께 종교와 국가의 우를 넘어 은혜로 하나 되는 낙원 세상을 만들라고 말이죠.

네, 오늘의 만공부막으로 곤티티의 A Whole New World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이것은 천주교 미사 중에 신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시간, 노력, 심지어 고단함과 슬픈 마음까지도 다 내어놓는 것인데요. 천주교에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둔 선물로 인식을 하고 그중 일부를 내어놓음으로써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주교에서 미사 중에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바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봉헌. 자, 그리고 2번은 헌공입니다. 1번 봉헌, 2번 헌공. 그 의미는 비슷하겠지만 종교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죠. 천주교에서 미사 중에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바치는 행위, 이것이 단순히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부를 내놓음으로써 네,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긴다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감상이 드시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한국의 민족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우리나라의 7대 종단 중 하나로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있죠.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민족 종교들의 모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민족종교와 평화공동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그 소중한 정신과 가치는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무엇인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사 한재훈 박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우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2: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1985년도에 33개 민족 종단이 연합해서 창립한 기구이고요. 현재 원불교, 천도교 등 13개 종단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민족 종교 상호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한국의 7대 종단 연합 기구들이 있는데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또 KCRP 한국 종교인 평화 회의 등에서 7대 종단의 일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원불교와 천도교도 있는데요. 이 한국민족종교들을 관통하는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이랄까요? 가장 소중한 정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한국민족종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860년 동학 창도로부터 근대 한국민족종교가 시작됐다고 이제 종교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2: 근데 이제 그게 뭐 근원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민족종교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건국이념,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하죠.
1: 예.
2: 근데 거기에 이제 특징이 아시는 것처럼 홍익인간,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이 이제 홍익인간의 정신이잖아요.
1: 네.
2: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는 평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평화를, 또 상극보다는 상생을, 또는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거기에 정신과 도덕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일관되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 민족 종교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에 기반한 상생과 평화의 정신이 가장 소중한 정신의 공통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어떤 정신 아래 그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이어온 그런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그것은 뭐 우리 원불교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2: 맞습니다.
1: 저는 그 태극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하얀색 바탕은 평화를 사랑하고 또 음양의 어떤 조화 속에서 천지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2: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그게 우리의 민족 종교 모든 민족 종교의 이제 기반이고 이제 근대 민족 종교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개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시대와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민족 종교들이 출연을 했고 우리 원불교만 하더라도 이제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 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종교는 이 개벽 정신이 그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이를 달리 표현하면 종교는 늘 깨어 있어서 그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1: 예. 예. 지난주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그러한 측면에서 아주 뜻깊은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 예, 지난 그 7월 3일 날 민족종교와 평화공동체라는 타이틀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구상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뉴스에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접할 수가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동시에 또 냉전 체제 이후에 한동안 유지되었던 국제 질서의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죠.
1: 네.
2: 이런 이제 국제 질서가 바뀌는 시점에서 민족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역할을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설정을 할 건가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최대 화두이기 때문에 평화 공동체라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큰 주제이고 이 평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민족 종교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 네.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고민이겠습니다만 또 이날 학술 대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날 뭐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 정신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종교들은 이러한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2: 네, 그날 이제 그 기조 강연이 있었고 후에 이제 주제 발표가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것을 걱정하는 정도는 뭐 우리 민족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사회 일반과 크게 다르지는 않죠. 이게 이제 걱정스럽다 하는 부분은 다만 이제 이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문제가 이제 핵심인데 이제 주제 발표를 뭐 다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이제 동학 민족 종교 안에서도 동학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시천주, 사인여천 그리고 인내천으로 이어지는 이제 인간 존중 사상이 있고 그 인간 존중 예, 연장선에서 모든 이념을 초월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그 공동체로 동귀일체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동학 사상 안에 있는 공동체 사상을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밝혀 주셨고요.
1: 예.
2: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이제 지금 종교계에서 모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종교인의 인구 수가 이제 절반이 안 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초종교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초종교 시대에서 이제 민족 종교가 이야기하는 상생의 정신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특히 AI 시대에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정신 개벽이 AI 시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한데 증산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해원상생이라는 이제 사상이 있는데 원한을 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그 상생 사상이 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영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1: 네, 역시 우리 민족 종교들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신이 있고 또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날 좀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울 만한 우리 선조들의 어떤 정신과 문화 이런 것에는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한번 되뇌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 민족 종교의 시원을 아까 이제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게 민족 종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시원의 이야기이고 그게 이제 모두를 다 널리 이롭게 하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 안에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특징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뭐 한의 민족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도 특징일 수 있겠지만 저는 한도 그렇지만 정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영어로 설명이 안, 이제 번역이 안 되는 독특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인데 그 정이 이제 곧 이제 나누는 마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이제 그런 거잖아요.
1: 네.
2: 그게 이제 우리 고유의 문화적인 또 생활상에서의 나타났던 이제 특징들인데 요즘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하는데, 이제 민족 종교의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천도교에서 말하는 이제 각자의 위심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자기 마음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이제 남의 입장에서 남을 또 개인을 넘어서서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모두 각자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경계이거든요.
1: 예.
2: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좀 뒤담아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그 원한을 짓기보다는 원한을 푸는 해원, 상생하는 이제 증산의 말씀 같은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 좀 뒤담아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예전에는 정말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고 참 정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많았는데, 뭐 요 근래 명절 문화만 보더라도 이 가족 간의 어떤 만남부터 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 무엇보다 우리 남한 사회의 갈등이 또 심각한 것도 큰 걱정입니다. 지금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고 우리 남한 사회 내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팽배해하면서 너와 나를 분리하는,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에 대한 해법들도 우리 민족 종교들이 좀 많이 좀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은 사실 그 민족 종교를 창교하신 어른들 그런 말씀들이 다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벌써 이제 100년 전이잖아요. 원불교만 해도. 이렇게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 이제 그 1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 모든 여러 종단들이 있지만 이제 원불교에서 말하는 감사와 보훈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그 사은 사상이라든가, 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갱정유도에서는 모든 전제를 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제 봄, 봄에 이제 만물을 소생하고 이제 추운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그 봄의 마음이라고 하는 춘심 사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따뜻하고 평화롭고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민족 종교에 우리가 좀 귀를 열어볼 만한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그 원불교에도 이 동남풍을 불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갱정유도회의 춘심, 봄의 마음으로 만물을 살리자 하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정말 오늘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겪고 또 자살률도 높은 그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봄의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대하는 그런 정신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우리 또 종교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민족 종교들이 말하는 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2: 뭐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죠.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원불교에서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말씀하신 건 정말 탁견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감탄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유는 몸의 평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길 흉이 있다고 하면 그 길한 것이 뭐고 흉한 것이 뭔가, 그 흉한 것을 우리는 이제 피하고자 하고 길한 것은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길한 것이 뭔가 했을 때 요즘 이제 우리 이 현실 세상을 보면 이제 물질적 풍요가 마치 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물질적 풍요만을 위해서 이제 질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 개벽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정유도에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심안위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 예.
2: 마음이 편안한 것이 길한 것이다 라는
1: 아.
2: 말씀이 있거든요.
1: 예.
2: 심안위길. 그래서 지금 마음이 편하려면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 예.
2: 결국은 우리 인간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고 그 개인이 아닌 공동선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넉넉함을 또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아까 그 천도교에서 이제 경계했던 각자 위심의 생각을 넘어서서 공동선을 지향해 가고자 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얻고자 하는 이제 그런 방식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1: 예.
2: 생각을 합니다.
1: 아 정말 큰 말씀이네요. 사실 얼마 전에 뭐 지금도 다시 또 전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 중동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과 사회, 우리나라, 세계가 다 평안해야 된다라는
2: 그렇죠.
1: 그렇게 예, 우리가 마음을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7대 종단 중에 하나로 이웃 종교들과도 잘 화합하고 협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일을 함께 해보자고 또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뭐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주제넘고 이제 제가 한 종교인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종교인의 삶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종교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고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2: 항상 세상 안에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세상의 논리만 너무 따라가면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밟아가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의 세상이 놓치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자기 희생적으로 갈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즘에 우리가 이제 종교계를 보면은 간혹 예, 종교계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업화되어 있다.
1: 아.
2: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1: 네.
2: 이제 그렇게 되면 종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상실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더 올라가서는 뭐 2000년 전에 이 종교를 창도하신 그 창도자들의 고민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그게 종교인이고
1: 네.
2: 그분들이 자기 희생으로 실천하셨던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종교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예, 종교의 어떤 유산을 챙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1: 네.
2: 그 종교 초기의 근원적인 고민과 실천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는 게 종교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종교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세상의 어떤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이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 종교 본연의 역할을 늘 고심하고 해나가자라는 말씀
2: 네.
1: 예,
2: 네.
1: 우리 모두가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사이신 한재훈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영원입니다. 터!

0: 한국교회협의회 이주민 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너희 난자들 중에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민 우리의 형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러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이중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부터 한국에 살던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 성공회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입니다. 이주민을 언어, 나라,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우리와 같은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3: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는 이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포은 우리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동포임을 잘 알아서 동포 보훈을 잘 해나가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4: 원음방송과 4대종단이 함께하는 이주민 차별금지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봉헌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 신자들이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재단에 바치는 봉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헌은 천주교 미사에서 가장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예식 중 하나로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미사를 드릴 때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제단에 바치는데 이때 자신의 삶 전체를 함께 얹어서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봉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고백이기도 한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내가 가진 능력, 내 시간조차도 본래는 하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둔 선물임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바치고 나면 그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온전히 하늘에 맡김으로써 영적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봉헌은 고통과 슬픔까지도 바치는 의미가 있는데요. 천주교 영성에서는 기쁜 일뿐 아니라 슬픔, 고통, 실패와 좌절의 마음까지도 제단에 봉헌합니다. 내 아픈 마음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변화될 마중물로 바칩니다라는 치유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봉헌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인들은 늘 내 노력으로 다 이뤄내야 한다는 강박과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라고 하는 불안에 시달리지요. 그런 현대인들에게 봉헌의 정신은 내가 가진 것과 내 노력의 결과를 모두 하늘에 맡김으로써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바침으로써 내가 흘린 땀방울, 고된 노동을 의무가 아니라 세상에 바치는 봉헌으로 인식하고 평온하고 지루한 일상이 성스럽고 가치있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천주교 미사 중에 신자들이 소중한 것을 바치는 봉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1397 쓰시는 분 정답은 1번입니다. 성당 다닌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봉헌금을 내면서 그 의미를 몰랐는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성당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또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중에 우리 둥둥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하니까 더 뿌듯하고 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2309 쓰시는 분도 정답은 1번 봉헌입니다 하셨고요. 1132 쓰시는 분 정답은 봉헌입니다. 불교에서 집착을 버려라, 비워라 하는 말씀과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그 불교에서 이 공양의 의미가 있고 또 원불교에서도 헌공의 의미가 있고 이 봉헌, 천주교의 봉헌도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사실 모든 것이 이 진리가 주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당연히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을 얻은 것이다가 아니라 잠시 우리가 누리고 가는 그런 것인데 거기서 겸손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만 이 봉헌의 의미에서 그 우리가 노력한 것을 이렇게 바침으로써 어떤 그 결과를 이제 하늘에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를 반드시 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을 하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갖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천주교 음악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꽃을 보려고.

그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셨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주셨네요. 예, 우리 또 민족 종교들은 또 다 통하게 되어 있겠죠. 늘 개벽의 그런 정신으로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또 민족 종교들입니다. 자, 오늘 끝으로 천주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갓등의 사랑 찾아 나는 새, 예,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육도와 사생을 널리 알지 못하면 이는 한편 세상만 아는 사람이요 육도와 사생에 오르내리는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하면 이는 또한 눈앞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는 혹시 호기심이 많은 편이실까요? 아, 이 호기심이라는 게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또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다지 신기한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또 들어보지 못한 좋은 노래들도 이곳에는 아직 더 많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희잠의 노래가 오늘 첫 곡입니다. 말도 안 돼.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추억의 노래와 따뜻한 이야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에서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호기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호기심이 많으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뭘 깊이 캔다든지 아니면 뭘 하나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뭘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좀 저는 가늘고 길게 가는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호기심이 가장 많은 민족이래요. 아, 그렇군요. 1904년에 미국의 작가인 잭 런던이 이런 글을 남겼대요. 한국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호기심입니다. 그들은 기웃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말로는 구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예.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 그리고 동시에 또 끄덕끄덕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또 두리번거리면서 구경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뭔가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에너지와 호기심, 이게 결국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이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뭐 요즘처럼 이 컴퓨터의 뭐 AI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능력이 아무래도 이 호기심이 없으면 안 되죠. 호기심이 모든 발명에도 그렇고 또 발전하는 기초가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셔도 좋고요. 질문도 좋고요. 참여는 더더욱 좋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익숙한 듯 새로운 음악들,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3, 4부에는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은다방 문 여는 날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저는 남상규의 노래를 이어서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은 하나.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중간 수수료가 없는 직계약 구조로 바꿔 평균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 방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 회사를 세워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 수수료가 없어지고 입점 업체 평균 임대료가 매출액 대비 기존 33%에서 8 내지 9%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또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고 휴게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편의점 1+1 할인 행사 등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이 어려웠던 실속 커피 매장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현재 평균 4,800원에 달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2,000원 이하 가격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최대 2시간 30분까지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KTX 26편이 20분에서 80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32편이 30분에서 150분 지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이 중단되진 않았지만 오늘 오전에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열차 간격 유지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열차를 이용하기 전에 코레일 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충청 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비구름은 수도권을 거쳐 동쪽으로 빠져나갔지만 오늘 밤 사이 서해상으로 새로운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수도권 등 중북부 지방에 또 한 차례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많게는 120mm 이상, 그리고 강원 내륙에는 15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북부 지방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3도, 전주는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는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쯤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김부자의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문명오가 부른 돌아올 수 없는 사랑, 떠나간 사랑은 돌아올 수가 없지요. 이제 대중가요 가사들 이렇게 보면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돼요. 네. 돌아올 수 없는 사랑, 문명오의 목소리였습니다. 찾아주신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라도 인사 좀 나누고요. 이제 시간이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고, 또 특히나 오늘 목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윤영광 기사님 출석합니다. 찾아주셨고요.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검은 그림자님.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또 강태형님도 행복의 문을 살며시 녹화하면서 한자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근한 목소리 이 시간을 경청하고 하고 싶어서 입장했답니다.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새벽 시간인데 저희 아름다운 인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셔서, 네, 건강에 혹시라도 조금 마이너스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예. 잘 하시겠지만. 또 전주에서 현동수님은 전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전주 천변에 물이 많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사진 주셨는데 그러네요. 진짜 중부지방 아래쪽에는 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부산 쪽에는 비가 안 왔다고 또 소식을 주고 계세요. 부산은 비가 안 왔는데 위쪽에 비가 많이 오대요. 저보고 오시는 길 괜찮았냐고. 네, 저 비 하나도 안 맞고 왔습니다. 햇볕이 났습니다. 저는요, 배우고 싶은 노래가 있을 때는 꼭 찾아서 배웁니다. 부산 은하수님 얘기 주셨어요. 노래 열심히 부르는 건 좋은 겁니다. 신청곡으로 오기택의 영등포의 밤을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뭐 너무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노래니까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즐거운 방송, 생명력 있는 방송 감사하고요. 오늘은 멀리 계시는 오라버님, 또 가로수님 모든 청취자님과 같이 듣고 싶어요. 청해 주신 노래 중에서 골랐습니다. 1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미자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과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삼포 아가씨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이르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3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자칭 전주 홍보대사 개인택시 조형철입니다. 오늘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승객과 더불어 홍보 업무에 열중하면서 김용만의 청춘의 꿈을 신청합니다. 전주 개인택시 조형철님 자칭이 아니라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또 열심히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홍보대사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조형철님. 어제도 또 승객 한 분을 우리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들려주시고 애청자로 만들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으로 같이 했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음악도 또 같이 듣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 네, 그 비가 많이 내린다고 오늘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 저보고도 비 맞지 않고 오셨냐고 걱정어린 문자도 주시고 그리고 또 비 내리는 곳에 사진도 찍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장마철이라서 비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비는 내리고요. 또 주변에 또 비 때문에 많이 좀 혼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뭐 비 관련된 원고나 이런 것들은 어제도 또 비 관련 원고하고 해서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께서는 비를 저만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5계절 중 장마 계절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아, 저는 5계절이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말고 또 뭐가 있나 했더니만 장마 계절이 있다고. 비를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달래 시인이시겠습니까? 그 감성에 탁 젖을 수 있는 그런 감성의 원천이 또 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인데요. 그 인도요. 인도가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잖아요. 인도도 우기가 있답니다. 이게 남쪽부터 이게 북상을 하는데 인도는 이 우기에 내리는 비를 따라서 축제가 벌어진대요. 비와 관련된 축제가. 뭐 기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비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평의 말고노스님께서 호기심이 있었기에 날마다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어저께 그 말고노스님이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제작진과 진행자님은 알고 계시나요? 정답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답을 주셨네요. 아름다운 인생 555일째 되는 날이라고. 아, 그렇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다해주신 우리 진행자와 제작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와 함께하길 기원한다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고노스님. 날짜를 다 청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요즘 MZ세대들이 그런 데잖아요. 우리 사귄 지 며칠 뭐 100일 뭐 200일 300일 이런 거 따진다는데 MZ스러워요. 말고노스님. 노래 좀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최영아님이 청해 주신 강연의 도라지꼴 아가씨 준비되어 있고요. 원흥가족 모두 화이팅 해주신 위례 김똑강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남진의 사람나고 돈났지.

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좀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남양주 다산동의 이경수 님이요.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하시면서 아까 제가 호기심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여행 가서 항아리 같은 거 꼭 열어보는 사람은 십중팔구 다 한국인이래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창의력이 좋아서 우수한 두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저도 호기심을 더 많이 발동을 해야 되나요? 미아님께서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없고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청해 주신 노래들 같이 들으면서 애청하겠습니다. 군산은 비가 많이 왔어요. 좀 늦었지만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네, 자리 만들고 들어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비 피해 없으시고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시면서 대구 북구 윤형주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남양주 표세양님은 아까 저희가 그 시작하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렸던 남상규의 임은 하나라는 노래 들으시고 남상규의 노래 중에 이렇게 훌륭한 노래가 있었네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하시면서 반가운 피드백을 주셨어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임은 하나. 네, 좋더라고요. 워낙 남상규 가수분이 목소리나 감정이 또 출중하시잖아요. 네. 또 경기도 안산에서 한아림님은 소장하고 계신 많은 음반들을 늘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얘기 주셨어요. 음반이 혼합집이라서 선곡하기도 쉽지 않고 분리하려고 가수들 이름을 적어보았더니 100여 명이 넘어요. 음반도 많다 보니까 반포기 상태입니다 하시면서 어려움을 토로해 주셨네요. 네, 하나님 진짜 뮤지엄 같은 거 박물관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요 박물관 같은 거. 네, 원장님 하시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따님이신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시는 따님이 늘 아빠와 함께 퇴근하는 요일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오늘이 그날이래요. 이승재님의 따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빠와 함께 퇴근 중입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목요일이네요. 비가 오는 날씨니까 빈대떡 먹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네. 아빠가 운전하실 거고 아빠를 위해서 빈대떡 신사를 같이 듣겠다고 청해 주셨어요. 저희도 좀 빈대떡 먹으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구경옥님도 오셨어요. 네, 구경옥님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2시간 함께 갈 거예요. 부산은 낮엔 조금 더웠지만 습도가 살짝 낮아지니 훨씬 낫습니다. 저의 신청곡 중에서 한 곡 부탁합니다 해주셨어요. 펄 시스터즈의 웃는 얼굴 다정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릴지 문 밖에서 매를 맞는 게 왜 맞을까 왜 맞을까 다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뽐을

복진 점지 않은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빨한 건담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뽐을 냈지만 매 맞는 꼬리야 매 맞는 꼬리야 와하하 우셨다 우셔워 에헤헤 우셨다 우셔워 와하하

위례 김독강님이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내 건강하시고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시다고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도 인사 주셨고요. 부산의 어중이님도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와, 네, 잘 지내셨나요? 소중한 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들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살피고 소상히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중이님 고맙습니다. 과천의 손대식님도 자리해 주셨고 또 가시

바라고요. 한세일의 모종의 세월로 2부를 마무리할 텐데 아드님께서 작년에 공무원 임용 발령을 포기하고 올해 다시 시험을 봤는데 글쎄 덜컥 합격했대요. 걱정을 덜으셨다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로 2부 마무리하고요. 은다방 3부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 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방주연의 슬픈 연가 같이 들으셨고요. 이 노래는 남양주에 계신 표세양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3부에서는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지는 음악다방,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쁜 이름 은다방, 네,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평의 맑은 호수님께서 진행자님 엘살바도르 애청자님 계시잖아요. 한국하고 시차가 15시간이나 되던데 그럼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아인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애청자를 두셨네요. 하시면서 이야기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새벽에 일어나셔서 방송 때문에 또 건강이 해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 2부 끝에서 제가 소개했던 우리 부산의 어중이님 글 중에서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수많은 소리 없는 청취자가 산골, 섬, 전국 방방곡곡에서 소리 죽여서 말없이 듣고 계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당부해 주셨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소리 없이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저희 마음과 따뜻한 노래와 이야기가 잘 전달되기 바라면서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음악다방 은다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1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들려주시는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진행자님 같이 가늘고 길게 가는 중입니다. 아, 일주일 중 최고로 지루한 요일은 언제일까요? 저는요, 왠지 목요일이 제일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인생 청취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신청곡으로 어니언스의 편지가 듣고 싶어지는 밤입니다.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 대구 테이블에서 찾아주셨어요. 같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편지 이 노래를 들으면 저 고등학교 시절 이런 정말 파릇파릇하던 10대 후반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저보다 이제 좀 선배님이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한 20대 중후반 뭐 때로는 그런 정도 되실 것 같고 한 10년 정도 터울로 아무튼 청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음악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조금이라도 한 곡이라도 더 들려드리고자 마련한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음악다방 은다방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아인을 애청 중입니다. 아인의 소중함과 시간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에요. 해운대에서 방현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자리를 내어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이번엔 청해주신 노래 중에서 두 곡인데요. 두 곡 다 번안곡입니다. 원곡은 외국의 팝이고요. 먼저 남양주 이경수님께서 청해주신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청해주시면서 원곡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도 듣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아시죠? 저희는 팝송을 틀지 않는 방송이라는 거.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원곡은 Anything That Part of You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가 원곡이고요. 이어진 노래는 오계절 중에서 장마 계절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우리 신규식 시인님 BJ 토마슨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김상희의 빗방울 떨어지네라는 제목으로 개사가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영화에서 왜 우산 들고 주인공 춤추면서 노래하던 생각나시죠? 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70년도 커피 한 잔에 100원 할 때 음악다방 DJ는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전주 현동수님. 그때 그 DJ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기 좋습니다. 저도. 은디에 은디입니다. 은디. 비가 그치니까 개구리 가족 합창이 하늘 가득합니다. 중간중간에 맹꽁이도 섞였어요. 화음이 섞여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님. 네, 오늘은 아내분과 같이 듣고 계시나요? 점수 많이 따셨는데. 네, 어제. 구경옥님께서 뮤직카페는 다방 전국의 애청자님 모두 입장하세요. 은다방 전국의 애청자님 모두 입장하세요. 좋은 노래, 옛 청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입니다. 행복의 쉼터 너무 좋아요. 부산 동네 테이블에 구경옥님도 네, 창가에 앉아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7월 9일은 친구하고 신토불이 콩국수 먹는 날이에요. 콩국수 더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대구에서 윤중두님 고맙습니다. 와, 맛있어 보이는 콩국수. 네, 사진을 주셨네요. 이거 다 드신 거예요? 네. 아, 그리고 기성에 그리워서 찾아왔네. 우리 청해 주셨거든요. 경기도 고양시 윤창원님께서 원흥 가족들 비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넝쿨 작물을 하시는 수박 참외 농사 짓는 농부들 피해가 심각하대요. 이렇게 걱정 어린 글과 함께 기성에 그리워서 찾아왔네를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가 월요일날 선곡이 됐거든요. 예, 요번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영길 동생의 신청곡입니다 하시면서 도선역의 후배 기사님이신가 봐요. 박병로 기사님이 배호의 안녕을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성북동의 우리 배용준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도 넉넉하고 풍요롭게 된 건 모두가 아인 덕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게요 하시면서 나훈아의 잊을 수 없는 그대 청해 주셨어요. 사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곡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옛 생각에 흠뻑 젖으면서 깊어가는 여름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전 형제님의 인사까지 전해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께서 청해주신 문정선의 보리밭이 3부 끝곡이고요. 저는 4부로 가 있겠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박재관이 묻기를 무엇이 천도의 가장 큰 요건이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서원 일심과 청정 일념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것이 서원이며 어떻게 하여야 청정해지나이까. 답하시기를 욕심을 떠나 마음을 발언함이 서원이요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양천구인데요.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어두워지기 전 저녁입니다. 하지가 지나더니 춘분을 향해 하루하루 시간이 가서 그런지 한낮의 시간도 조금씩 짧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최희준의 맨발의 청춘을 신청합니다. 젊었을 때 제가 택시를 타면 에어컨 바람도 없이 목적지까지 가곤 했는데 지금은 참 좋아진 여름이지요. 밖에 일 보면 밖에 일보다 더우면 은행 건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고요. 또 뭐 어디든 들어가면 시원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시원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노동하시는 근로자분들 물론 쉬는 시간은 있지만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 가족 여러분들도 여름 더위에 건강들 하시고 제작진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많은 애청자들이 듣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안고 행복한 고생 속에 사랑이 꽃피운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박춘식님의 글과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여름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 고마움을 조금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갔고요. 맨발의 청춘이 아니라 맨발로 뛰어가라 같아요 하시면서 박춘식님이 이어서 글을 주셨는데 신성일 어맹란 트위스트김이 나온 영화예요. 그러면 무조건 맨발의 청춘이죠. 그지 여러분? 1964년에 발표된 아주 멋진 노래. 이 영화 끝나고 나서 신성일 어맹란 두 분이 결혼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꽉 채워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라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우중의 여인 신청합니다. 서울 구로구 최재수님 지금 이제 부군 남편분과 같이 퇴근 중이실까요? 오늘 오기택의 노래가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중의 여인은 다음번에 선곡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친정오빠가 좋아하면서 자주 부르던 하는 노래 오늘 신청해 주신 덕분에 잘 들으셨다고 앞서 일찍 문자 주셨는데 이제 소개합니다. 부산에서 최배련님 어느 곡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들 찾아주셨어요. 경기도 연천에서 박인지님도 들깨 밭에서 살다가 출근하며 함께합니다. 잘 지내셨죠? 하시면서 인사를 주셨고요. 군 시절에 법문을 들었는데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실천이 없으면 빛깔만 곱고 향기 없는 꽃과 같다라는 말 지금도 금과 옥조 가슴에 담고 계신데요. 박인지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또 부산 개나리님도 오셨어요. 날씨가 후텁지근해요. 옛가요 들으면서 더운 마음을 달래볼게요.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대식님, 과천의 손대식님이 청해 주신 심수경의 두견새 우는 청령포, 그리고 우리 우태백님, 빈님이 오락가락하시는 우중 명절에 시간도 딱 좋은 술시가 됐습니다. 손님도 적당해서 한잔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명국환의 박랑신 김사과 청해 주셨네요. 이어집니다.

그 음악다방 간판을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택시 금채영 기사님께서. 그 은다방도 좋지만 점 하나를 찍어가지고 온다방 하면 따뜻하고 모두가 온다는 뜻도 되고 어떨까요?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주니까 모두가 다 모이게 하는 다방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투표합시다 해주셨는데 금채영 기사님 간판 주문 들어가서 지금 이제 내일 나와요. 네, 간판 닮았는데 다음번에 아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변산의 민호님께서 본인이 오늘 팔불출이 됐다고 하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아들 녀석이 태어나서 처음 볼 아기가 얼굴에 주름이 본 아기가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숱도 없어가지고 아유 기쁨에 앞서서 걱정이 먼저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날짜가 가니까 주름도 없어지고 날이 갈수록 예뻐지고 아빠 얼굴을 보면서 글쎄 싱긋 웃어줄 때그 기분 정말 황홀하면서 행복해요. 비도 오고 해서 부안 읍내에서 깐 바지락을 사다가 묵은지 넣고 부침개에서 먹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예, 팔불출 아닙니다. 자식 자랑하는 거 얼마나 예쁠 거예요. 예, 다음에 이제 옹알이하고 아빠 해봐요. 네, 녹아내립니다. 혜은이의 새벽 귀청해 주셨어요. 요 노래 듣기 전에 우리 전주 현동수님이 청해 주신 채은옥의 빗물 듣고 혜은이 새벽비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은은한 은다방 좋은 음악 감상 잘하셨다고요. 부산 테이블 구경옥님 고맙습니다. 부산 역시 테이블이에요. 이상근님 가까스로 출첵합니다. 아 늦었는데도 이렇게 찾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출석한 걸로 인정. 또 노영근님 한 시간 더 하면 은다방도 가고 온다방도 들르고 아쉬움을 이렇게 네 토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강태용님께서요 아늑하고 행복한 시간 아쉬움의 여운을 두고 우리 다시 또 만나요 이렇게 또 인사까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웃고 갑니다. 우리 금채원 기사님도 예, 제가 뭘 하든지 간에 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잊지 마시고 생방송이니까 7시에 네, 꼭들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주의 김병학님께서 빗거울 광주는 어젯밤에 천둥 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운지 잠을 못 잤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비 피해 입으신 분들 때문에 안타깝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침수지역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수지역은 가급적 우회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바퀴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지 않는 경우 주의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차량의 배기구가 물속에 잠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경차나 스포츠카 등 공기 유입고가 낮은 차량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속도가 빠르면 물이 넘쳐 엔진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물이 넘쳐 흐르는 도로는 대단히 위험한데요. 흐르는 물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자동차 바퀴의 부력으로 물에 떠 휩쓸려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침수지역에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자동차 시동이 꺼졌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한 생각의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 삼계를 소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5장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연이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어렵게 맺어진 귀한 인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거나 너무 쉽게 놓아버리곤 하죠. 서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 갈라서기도 하고, 서로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단짝 친구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 절교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매일 가족처럼 부대끼며 정을 쌓던 직장 동료가 한순간에 원수지간으로 변하기도 하죠. 이렇듯 나에게 가장 아프고 상처가 되는 원망의 인연들이 왜 오히려 가장 가깝고 친했던 사이에게 생겨나는 걸까요?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내가 지은 모든 죄업 듣고 왔습니다. 주변을 보면 세상에 둘도 없이 허물없고 친했던 사이가 어느 순간 얼굴도 마주하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멀어지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평생을 약속했던 친구 사이에 절교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천륜이라 말하는 가족 간에도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아가기도 하죠. 오늘은 대종경 교단품 3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움으로써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여 서로 생각해준다는 것이 서로 원망을 주게 되고 서로 가르쳐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돼 결국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많다. 아무리 허물없고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내가 뱉는 말 한마디, 무심히 하는 행동 하나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자칫 깊은 은혜 속에서도 서로를 해치는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들이 원망의 낮은 인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향해 어떤 예의와 조심성을 더 챙기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성가 58장 반가울사 우리 동포, 성가 63장 내 한 몸 내 한 가정, 성가 75장 이 세상 교회마다.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친해지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서로의 사이가 남보다 못하게 멀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죠. 때로는 상대방이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깊은 섭섭함으로 남아서 때로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행동이 괘씸하게 느껴져서 또 때로는 사소한 오해와 질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소중했던 인연이 멀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하거나 행동 하나를 조심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쌓아온 소중한 관계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곤 하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잘못이라 해도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이 했을 때보다 나와 유독 가까운 사람이 그랬을 때내 마음의 서운함은 훨씬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친하니까 나를 더 이해해주겠지, 나를 더 배려해주겠지 하는 은연중의 기대가 오히려 서로를 향한 오해와 원망을 더 크게 키우기 때문이겠죠. 서로를 아끼고 이끌어주는 따뜻한 은혜 속에서도 이렇게 상대방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와 조심성이 없다면 결국엔 서로를 해치는 낮은 인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없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서운함과 원망이 고개를 들 때, 과연 내 안에 어떤 기대와 집착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까요? 둥근 노래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은희의 기도, 신동훈 교무의 나는 구도자, 한청복 교무의 길,

대종사님께서는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아니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이 즐거움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없이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과 예의를 더욱 유심히 살피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랜 시간 겹겹이 쌓아온 그 소중하고 깊은 인연의 끈을 변함없이 따뜻하게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했던 행동은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로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 마음에 기쁘고 만족스러웠던 배려는 나 먼저 상대방에게 기꺼이 베풀어 보는 거죠. 그렇게 매일 마주하는 인연 속에서 서로를 닮아가고 감화하며 은혜로운 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의 어머니 끝곡으로 차보람의 한아름 서원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그러면서 예, 불교에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예, 큰 스님들을 모시고 예, 법문 듣기 위해서는 삼배를 하잖아요. 예, 삼배를 전부 사중들이 삼배를 다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스님 얼굴만 쳐다보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올라가서는 얘기가 참 묘하다 묘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항문이 코 밑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 참 묘하다. 대체 생각해보면 그러죠. 대변을 분출하는 그 항문이 코 밑에 안 달리는 것이 얼마나 참 묘한 것이죠. 이러한 묘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도라고 그랬거든요. 불생불멸의 도고 여기는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도예요. 도라는 불변 아닙니까? 그냥 계속 일률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는 이렇게 쭉 뻗쳐가는 것이고 이치는 뭐예요? 그 상황을 따라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돌아. 이게 인과 아닙니까? 인을 만들어 놨으면 과가 되돌아오죠. 여기 인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과, 또 인, 과에서 인, 또 과. 이런데 쭉 되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니다. 불생물도 생각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도 일률적으로 쭉 가고 인과는 반드시 부응, 상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되돌아오는 것이 이치다. 그래서 항문이 코 밑에 달린 것이 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진짜 묘한 것이다. 또 오야 내 신불지요. 또 깨달은 뭐냐? 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 그래서 흔히 즉심, 즉불, 뭐 즉심, 시불 뭐 같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인 사실을 깨달자. 내 마음이 부처임을 깨달을 때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복락이 구족하고 지혜가 원만한 사실을 깨닫자. 부처란 뭐예요? 회복이 구족한 사람을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족한 회복은 진리를 깨달아야 마음을 깨달아야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늘 누차 말씀드린 대로 수혜작복이라 닦아서 이루어진 지혜는 안 돼요. 이 마음이 부처요. 부처 저기 자체가 회복이 부족하다고 할 때 닦아가지고 이룬 지혜는 아니다. 근물이 그 마음에 갈물에 있는 그 지혜. 즉 부처의 심량에 갈물에 있는 그 지혜. 또 작복도 복을 지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다. 안 지었으되 무궁무진한 복락이 부처에게는 갈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서 복을 받고 닦아서 지혜를 갖추는 건 2차적인 문제고 사실 부처는 복락 지혜가 원래 구족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때 결국은 뭡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했다. 그리고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이론상의 진리임을 성공자 이론상의 진리임을 역시 깨우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의미로 저변의 그 용례를 몇 가지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간식을 해도 되고 건식을 해도 됩니다만 말은 똥막대기야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퇴임하기 전에 광주 교구에 한 3년 사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창평 교당에서 세운 성덕원이라는 그 이제 복지기관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예, 방 한 칸 주워서 살고 있는데 책에도 읽었죠. 아 마른 똥 막대기 마른 똥 막대기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간다고 이게 청소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휘저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아 마른 똥 막대기라는 게 이거구나.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무릎을 좀 쳤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마른 똥 막대기는 그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화장실을 사랑 개교 하나도 없이 청소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했습니다만 아 치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막대기만 조금 즉 화장실 청소는 도구만 조금 움직였을 뿐이지 그 청소의 저변에는 결국 그 청소 도구인 막대기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 그렇지 그렇지. 부처란 이것 아니냐. 중생이 하던 대로 다 해주고 조금도 사량 개교를 두지 않는다. 부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어디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처방을 내려서 아프지 않도록 하고 또 공부길이 막혀 있으면 그 공부길을 터주고 삶이 고달프면 그 삶의 길을 열어주고 아무 사량 개교 무슨 대가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 다 바치는 게 부처님이다. 그 더러운 것을 아무 사랑이고 않고 그 청소 도구가 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결국은 이렇게 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마른 똥막대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옛날은 그 이제 종이도 없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그 막대기를 인도에서 하는 풍습이라 이렇게 막대기를 그 걸쳐놓고 이제 거기다가 뒤처리를 한 거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동회원에 이제 들어있는 얘기인데 승문 운문 그래서 이제 스님이 운문 선사에게 뭐라더니 여하시불 무엇이 부처입니까? 스님이 즉 운문 선사가 이르기를 간식월이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그게 맞다 말이야. 제가 생각해 맞아요. 이게 아무런 사랑 계기 없이 다 그래서 이 아래도 거의가 다 비슷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이 장자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동각자 오고 이제 장자 오고 이제 문답을 하는 겁니다. 도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장자한테 물어요. 동각자가 그러니까 무슨 문제 있지 아니하면 바가 없다 다 있다고 눈을 뜨는데 마르는데 걷는데 밥 먹는데 다 있다. 그래 동각자가 그러면 어떠한 사실이 옳다라고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래 장자가 얘기를 누이 개미한테 있다 개미 속에 들어있다. 그래 동각자가 아이 그렇게 아래 것들 응? 아래에 있는 미물 곤충 그런 데도 도가 있냐 그 아래에 있냐고. 그러니까 제비 그 피라는 게 있죠. 이제 그저 농사를 지어 보면은 꼭 나락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그 빛깔이 반들반들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 모르는 사람은 나락을 이렇게 잘 가꾼다는 것이 그 피를 가꾸는 수도 있어요. 그걸 뽑아내야 하는데 그런 데 들어있다. 사실은 풀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죠. 하기 위하여 그보다는 또 어떻게 아래 개미를 그려 생명이라고 했다 하지만은 물론 뭐 피랄지 이런 것들이 생명이 없는 건 아니로되 그 아래 그렇게 아래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장자가 제 아벽이라 기와 속에 들어있다. 기와에도 들어있어. 무정부라고 할 수 있는 기와에도 들어있다. 이게 그렇게 심하냐 했을 때 이렇게 똥에도 오줌에도 다 들어있다. 그래서 말은 똥막대기라고 해서 안 들어있는 법은 없잖아요. 오줌에도 똥에도 다 들어있으니 그 똥막대기가 어찌 부처가냐. 동각자 불행이라 응대를 어떻게 합니까? 대응은 안 했다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도라는 것은 무소부재하단 말이 맞다. 맞다. 이런 진리가 무소부재 있지 아니한 바가 없다. 있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도덕경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도가 없어지면 닌과 의가 나타나고, 이제 좀 비틀어서 하는 얘기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도, 하지만 인이라는 것도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인을, 의를 세워서 그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말이야. 그러나 원래 도가 인은 아니다. 우주 진리 자체의 그 도가 인은 아니다. 또 지혜와 지모가 설치면 기막힌 위선이 나타나. 위선도 거짓선 아닙니까? 위선도 보통 사람 못해요. 허락해도 못해요. 배움이 있고 영리하고 약삭빠른 그러한 사람들이 위선을 결국 한다. 다시 말해 도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도를, 진짜 도를 알지 못하고 거짓 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이 불화하면 효성과 자애가 나타나고, 아 부모를 비롯한 형제 자매가 화해롭고 살면 무슨 거기 효도를 해야 한다 못 해야 한다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공자님 말씀처럼 임금은 임금 노릇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 하고 부모는 부모 노릇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 하면 되는 것이지, 너는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너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니까 형제간에 우애를 해야 한다, 구차하게 뭐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짜여 있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에 나타나는 나라가 혼란해지면 충신이 나타난다. 충신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는 충신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충신이에요. 모두가 다 예고가는 사람들이고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어엿비 여기는 그러한 나라가 어찌 혼란에 휩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를 알게 되면은 현상의 상황은 그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예, 하는 겁니다. 근데 글자를 그렇게 한번 풀어보면은 뭐 일은 한일 하나라 그런 뜻이고요. 원은 둥글다. 이르는 우주 근무되는 진리를 상징한다. 이제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론 만 이제 풀어 놓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진법계의 뜻을 표시한다. 일진법계다 그 말이죠. 그대로 이론 자체가 일진법계다. 하나의 참된 우주 전체. 다음으로는 통일의식의 삼매경계를 표시한다. 우주의식이죠. 우주. 우주의식이 하나이지 둘 셋은 아니거든. 우주 진리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해있지 절대로 둘 셋으로 갈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매경계 깊고 깊은 저 정의 정정의 상태에 들면 우주와 의식이 같아지거든요. 다음으로 셋째는 어떤 뭐 대립관계에서 오히려 아직 발생하기 이전의 작용을 표시한다. 미발생체죠. 미발생체. 어떤 상황이 이미 발생하면은 대립이 생기거든요. 그 대립에서 다시 대립이 생기고, 그러나 그 대립이 발생하기 이전. 또 다음으로 불교의 일대 총상법문. 중생심이죠. 대총상이란 말이에요. 중생심. 결국은 그것을 상징한다. 대총상법문. 중생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중생의 마음, 본래에 가지고 있는 중생의 마음. 내가 작용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작용과 이전의 그 상태, 그 마음 그대로를 지니고 있다.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의 범주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런 진리를 깨달는 것이 참으로 깨닫는 거다.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벗어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참된 깨달음을 이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는 선의 근본되는 참된 뜻을 표시한다. 선자리죠, 선. 선은 정녀. 이제 선을 이제 정녀 이렇게 이제 해설하거든요. 그러면 정은 정자리고 해여는 해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정자리만 익히는 것이 정정의 자리만 익히는 선이 아니다. 해자리도 익히고 그 지혜도 발현시킬 때 참된 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원덩치인 일상이라야만이 정녀를 갈무리고 있어서 즉 정정과 지혜 이것을 발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상의 그 진리가 여섯 가지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는 근거는 되기는 되지만은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본다 하면은 글자 하나하나에 한자 한자에 문장 하나하나에 한 문장 한 문장 하나에 이루는 진리를 또 교리를 제도를 함축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 그래서 이 원자 하나를 이 원자 하나에 우리의 이론과 사은과 사은 이제 사유도 되겠죠. 사유와 삼학, 삼학팔조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파자를 한번 시켜볼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 금문이나 갑골문에는 이 원자가 지금처럼 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 비슷하게 돼 있었다. 이것이 이렇게 타원형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원자를 쓰기도 했어. 이렇게 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바로 원이다. 그러면 이게 일제 하나거든. 이게 결국 꺼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빼오면은 결국 이것이 된다. 그러면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원이고 이 하나를 빼오면 일자니까 일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원은 이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은 사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은에 있어서 중심되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이 있는데 그 사은에서 가장 그래도 중점을 둘 수 있는 은혜라 하면은 천지은을 들 수가 있거든요. 천지은을. 그러면 천지은이 왜 그러냐면 천지은에 이제 팔도가 있잖아요. 천지 팔도가 정성안도, 공정안도 등등 해가지고 여덟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가 결국은 첫째 도가 천지은이다. 맞아요. 천지은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빼오면 뭐예요? 천지 부모 동포 다음에 법률. 그러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들어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팔이라고 했잖아요. 팔. 그러면 사은하고 사유하고 사유인데 같은 의미니까 사유하고 합해면 그건 팔 아닙니까? 그래서 사은 사유는 결국은 팔주먹 아니에요. 팔. 그러면 사은 사유가 이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은 사유가 들어있다. 그러면 삼합팔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거 하나 빼오면 정신수양, 다음에 빼오면 사리연구, 다음에 또 하나 빼오면 작업지사. 이게 삼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팔이 있으니까 이걸 빼오면 사연사조, 진행사조. 그렇게 여덟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삼합팔조 역시 이 원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론과

0: 또 이런 진리를 확연하게 내 것으로 삼은 사람을 일러서 부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하면은 결국 우리가 그 이런 사 하나만 가지면 어느 곳에든지 교화를 하고 진리를 펼쳐서 일제생령을 제도하고 또한 낙원세계를 건설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서품 얘기는 늘 해왔던 말씀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부이론자는 이론에는 불생불멸의 도요 인과보응지 이해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불생불멸의 도는 일찍 선사이고 그리고 인과보응지 도는 이제 시작한 데서 다시 되돌아와서 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원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일이고 이것이 원이다. 그래서 인과보응, 불생불멸 하면은 법신불 이론상의 속성이 된다고. 이론상 속성이 뭐냐 할 때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 또 줄인다 하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 이렇게 함께 섭렵이 돼야 참된 그 속성을 잘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일이 일이니까 일이 도니까죠. 이게 도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건 이치고 조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0: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 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셋.

대종사 잠깐이라도 방안을 떠나실 때는 문갑에 자물쇠를 채우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처소에는 공부가 미숙한 남녀노소와 외인들도 많이 출입하나니, 혹 견물생심으로 죄를 지을까 하여 미리 그 죄를 방지하는 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실시품 1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6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그리고 앞서가는 차량의 배기구가 물속에 잠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경차나 스포츠카 등 공기 유입도가 낮은 차량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속도가 빠르면 물이 넘쳐 엔진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물이 넘쳐 흐르는 도로는 대단히 위험한데요. 흐르는 물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자동차 바퀴의 부력으로 물에 떠 휩쓸려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침수 지역에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자동차 시동이 꺼졌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잃음이요.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최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위에 국한됨을 잃음이요. 중생상이라 함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잃음이요. 수자상이라 함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잃음이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니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bagel on my dick, yeah.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될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고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투쟁이 처음에는 사상전에서 시작해서 다음에는 세력전으로 옮기고 다음에는 증오전에 옮겨서 필경은 무의미한 투쟁으로 공연히 대중에게 해독을 끼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20장 법문입니다.

튀기고 긴밤 남남처럼 비틀비틀 어색한 몸부림 잘못하면 따돌림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오금자 지금 나랑 놀아보고 들랑 거기 보이는 당신은 오마레이디 나와 춤을 춘 그대는 해피레이디 내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꽁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고해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6장 말씀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

길을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7장 법문입니다.

며칠 무렵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이 모두 떠나가 버린 텅 빈 놀이터에 앉아 있으면 오래전 내 어린 날의 기억이

0: 언젠간 꼭
1: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보배가 있다. 옥으로도 못 견줄, 금으로도 못 견줄. 무슨 보배인고? 평생 닦은 덕이요. 최후 일념 맑은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2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0: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날씨가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행위가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소설가 김현수는 말합니다. 날씨라는 거대한 외부의 자극 앞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일상이겠지요. 어떤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는 시간.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일원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72절입니다. 나무도 그 종자가 좋아야 좋은 결실을 보는 것과 같이 성불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좋은 종자는 선을 좋아하는 습관이다.

성불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좋은 종자는 선을 좋아하는 습관이다. 참 좋아하는 법문입니다. 오늘도 스승님 법문 마음 깊이 새깁니다. 아오키 하야토의 HA 음반 가운데에서 챕터 3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빗소리 인트로가 마음에 평안을 주지요. 굳은 날씨에도 몸 공부, 마음 공부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 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채했다고 해서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라디오 전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설 진문진 교무입니다. 어떤 일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그 일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며 주의를 기울입니다. 반면에 일에 익숙한 사람은 그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방심하고 부주의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더 조심하는 해야 하는 이유는 방심과 교만으로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산을 오르는 건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공부를 해서 지혜를 얻고 사업을 해서 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큰 성공을 거두는 공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절 부모은 부모 피은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부모 피은의 조목.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 만리에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부모 보은의 강령. 무자력할 때 피운된 돌을 모아서 힘이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부모 보은의 조목. 공부의 요도 사막 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부모 배은. 부모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이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부모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제2장 사은에서 부모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7장 부모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무상 대도는 한량없이 높고 한량없이 깊고 한량없이 넓으며 그 지혜와 능력은 입으로나 붓으로 다 성언하고 기록할 수 없으나 대략을 들어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중생이 생사 있는 줄만 알고 다생이 있는 줄은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생사 없는 이치와 다생 겁례에 한없는 생이 있는 줄을 더 아르셨으며 우리는 우리 일신의 본래 이치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까지 더 아르셨으며 우리는 선도와 악도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여 우리가 우리 일신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제도하신 후에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까지 아르셨으며 우리는 복락을 수용하다가도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락을 다시 오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지혜가 어두웠든지 밝았든지 되는 대로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어두워지면 밝게 하는 능력이 계시고 밝으면 계속하여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에 끌려서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에 끌리는 바가 없으시며 우리는 우주 만유 있는 데에 끌려서 우주 만유 없는 데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있는 데를 당할 때 없는 데까지 아르시고 없는 데를 당할 때 있는 데까지 아르시며 우리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귀, 지옥의 육도와 테란, 수파, 사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 사생에 변화하는 이치까지 아르시며 우리는 남을 해하여다가 자기만 좋게 하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당할 때 자리 이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락을 삼으시며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물밖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밖에 자기의 집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건속밖에 자기의 건속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건속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데 노력하자는 바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서품 17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우주의 진리는 김희진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 예도편 1. 원기 36년 9월에 정산종사 수계교당에서 새 예전의 편찬을 마치시고 시자 이공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는 원래 시대와 국토를 따라 그 형식이 한결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시기에 당한지라. 이로써 새 세상 예법의 만전을 기하기는 어려울 터인즉 우선 이를 등사하여 한 10년 임시로 시행하여 본 후 앞으로 차차 새 시대의 예전으로 완정하자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의 근본 정신은 공경이요 우리 예전의 요지는 널리 공경하고 공을 존숭하자는 데에 있나니라. 예를 밝히는데 만고에 바꾸지 아니할 예의 체가 있고 수시로 변혁할 예의 용이 있나니, 예의 체를 바꾸면 그 법이 서지 못하고 예의 용을 수시로 변혁할 줄 모르면 그 법이 쓰이지 못하나니라. 2. 시자 묻기를. 조신의 예를 밝히신 첫 편의 모든 조항은 그 설명이 너무 자상하고 비근하여 경전의 품위에 혹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무슨 법이나 고원하고 심오한 이론은 기특하게 생각하나 평범하고 비근한 실학은 등한히 아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공통된 병이니 마땅히 이에 깊이 각성하여 평상시에 평범한 예절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예전 실행의 기본을 삼을 것이며, 너무 자상한 주해 설명은 앞으로 예전을 완정할 때에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자. 3. 또 묻기를. 모든 의식이 매양 이론상을 대상으로 하여 거행되는데 만일 이론상을 봉안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예를 행하는 이의 마음에 이론상을 대상으로 하면 유상, 무상이 다 이론상의 진리이며 상하 팔방이 다 법신불의 전신이 되므로 그 마음을 따라 감응하지 않는 곳이 없나니라. 4. 또 묻기를. 열반에 따른 모든 의식은 법신불 앞에 바로 사진이나 위패를 모시게 되고 식순 중에도 불전에 대한 이해와 영전에 대한 이해를 한 장소에서 하게 되오니 서로 혼잡하지 않사오리까? 답하시기를, 법신불의 진리는 우주를 다 포섭하는지라 영위를 불전에 모시는 일도 좋은 일이며 구분에 있어서는 예를 행하는 이의 마음에 불전과 영전을 구분하면 그 마음을 따라 자연히 구분되나니라. 5. 또 묻기를. 제례 풍속에 혼인, 회갑, 상장, 제사 등 의식에는 힘 미치는 대로 장엄과 음식을 성대히 차리어 많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며 자녀와 친족 간의 도리로 알아왔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모든 것을 간소 절약만 위주하고 그 절약된 금액을 불전에 바쳐서 사업 부분에 쓰게 하오니
그것이 너무나 현실에 무미한 일이며 또는 부처님을 빙자하여 금전을 취하는 방법으로 오인되지 않사오리까. 답하시기를 모든 의식에 장엄과 음식을 성대히 차리는 것이 현장에서는 대단히 광채나는 일이나 그것은 한때의 소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며 또는 생활이 가난한 이는 그로 인하여 장래에 곤궁을 불러들이는 수가 없지 않나니 그러므로 정도에 맞게 간소 절약하여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요. 생활이 넉넉한 이는 그 한때의 소비를 절약하여 교화, 교육, 자선 등 공익사업에 이용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영원한 기념이 되는 동시에 당인에게도 명복이 쌓이게 되고 사회에도 그만한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만일 그 헌공금을 주례자가 개인 생활에 유용한다면 부처님을 빙자하여 사리를 취하는 데 불과하지만은 그것으로서 공익사업에 이용한다면 이른바 자리타요 끊임없는 공덕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절약도 정도 문제니 현장에 적당히 쓸 것은 쓰고 다만 허비나 과한 부분만 절약하라는 것이니 이것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요. 또는 절약하는 이가 한갓 인색한 마음으로 현장에 절약만 하고 헌공이나 공익사업에 정성을 바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예의 원리에 모순된 일이며 또는 주례자가 그 헌공금을 공사에 운용하되 조금이라도 사적 처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업이 쌓이는 것이요. 또는 그것으로서 교육이나 원호를 받은 이가 신심과 공심이 없거나 공중에 아무러한 공헌이 없다면 그것은 큰 빚이 쌓이는 것이니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1장에서 5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예의 근본정신은 원불교 창작선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산종사께서 병중에 계실 때 대종사께서 이 회상에 문을 여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다 세워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오래 병상에 있으나 이 회상의 장례를 걱정해 본 일이 없다고 하셨느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많이 실은 배는 전복하기 쉬우나 짐을 많이 실은 배는 전복할 염려가 크지 않나니 그 까닭은 짐은 움직임이 없으나 사람은 요동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회상에 실린 짐과 같이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야 하느니라. 40. 대산종사 정산종사 성탑을 세우시며 그 탑에 새기시기를 대범 하늘은 땅이 있어 그 도를 다하고 태양은 달을 두어 그 공을 더하나니 대종사 깨옵서 대각을 이루신 후 새 세상에 새 회상을 세우시고자 시방을 응하여 수의단을 조직하실제 정산종사를 기다려 그 중앙 위를 맡기시고 내가 만나려던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의 대사는 이제 결정이 났다 하셨으며 이로부터 지중한 부자의 결의로 한결같이 신봉과 보필의 소임을 다하심에 나의 마음이 곧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다 하셨으니 이것이 정산종사께서 대종사의 법을 이어받으신 기원이다 하시고 정산종사의 양력을 쓰신 후 오호라 정산종사는 한없는 세상을 통하여 대종사를 받들고 재생의세의 대입을 운전하실제 신인은 고금을 일관하시고 경륜은 우주를 관통하시며 시국의 만난 중에서도 대도를 이어받아 드러내시고 흉흉한 세도인심 속에서도 대자대비로 모든 생명을 두루 안아 길러주시며 새 질서를 갈망하는 세계를 향하여 이론 세계 건설에 큰 길을 높이 외쳐 주셨으니 후래 제자로서 묵묵히 우러러 배울 때 대종사가 하늘이요 태양이시라면 정산종사는 땅이요 명월이시며 대종사가 우리의 정신을 낳아주신 영부시라면 정산종사는 그 정신을 길러주신 법모시라. 광대무량한 그 공덕을 만에 일이라도 표기하고자 이 탑을 세우고 이에 명하도다. 41. 대산종사 정산종사의 십상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늘을 우러러 기원하신 앙천기원상이요 둘째는 스승을 찾아 뜻을 이루신 심사해원상이요. 셋째는 중앙으로서 법을 이루신 중앙계법상이요. 넷째는 봉내산에서 교법제정을 도우신 봉내조법상이요. 다섯째는 초기 교단의 교화 인연을 맺어주신 초도교화상이요. 여섯째는 개벽시대 주세불의 법을 이으신 개벽개성상이요. 일곱째는 전란 중에도 교단을 이끄시며 교화를 쉬지 않으신 전란불유상이요. 여덟째는 교서를 정비하신 교서정비상이요. 아홉째는 큰 병환 중에도 자비로 재중하신 치병재중상이요. 열째는 이민년에 열반하신 이민열반상이니라. 4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내가 이 법으로 회상을 펴기 위하여 수만 겁을 내왕했으나 이 회상처럼 만날 수 있는 동지를 다 만난 때는 없었다 하셨고 정산종사께서는 만생령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일원 대도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만나기 어렵다고 하셨나니 이처럼 큰 스승과 큰 회상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 성불 재중하는 큰 보은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4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오철화는 일생 동안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잇고 공을 위해서는 살을 놓은 장한 분이라 보통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좀 크면 자기 일을 앞세워 시키는 일을 뒤로 미루기 쉬우나 그는 내가 오랫동안 많은 일을 시켰어도 자기 일을 핑계로 교단 일을 뒤로 미룬 적이 없었나니 그러한 신성이 있어야 교단 일도 개인 일도 다 같이 성공을 보게 되느니라. 4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과 대종사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면 큰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 쉬우니라.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들이 중앙총부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으나 나는 대종사와 이 회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매일 정산종사를 모시고 여유롭게 경전 공부를 할 수 있었나니 대종사와 이 회상을 참으로 알게 되면 어떤 난리가 나고 어떤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융타님도 같이 이제 따라서 지금 제자가 됐잖아요. 제자가 돼가지고 이 융타님은 이게 뭐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것만요. 전부 그러니까 경성 여자 보통학교 경성 여고보를 나왔잖아요. 경성 여고보를 나온 분이 말이죠. 전부 출신을 서운해버린 거예요. 전부 출신을 정식으로. 성각 할머니는 제가 교도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전부 출신을 이제 이분이 이제 서운을 지금 하시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부 출신을 서운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요. 참 이게 이제 전부 출신을 이제 경성 고보를 나온 사람이 전부 출신 서운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처사를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당신 따님이 지금 박길선 아르시죠? 따님이죠? 대종사님 따님 아닙니까? 박길선 이제 이제 아르시네. 선타님이 이제 박길선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예, 참 글쎄 이 두 분을 일하고 박길선하고 당신 따님하고 김영진 이 융타님하고 의대를 하는 거면 서울에 있는 부기학교. 부기학교를 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부기학교. 부기학교가 뭡니까? 이 지금요, 처사가요, 정말로 앞을 내다보면 미래 지향적인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이 지금 경성 여고보를 나왔기 때문에 부기학교 할 말 하죠. 그리고 당신 따님 그리고 부기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기학교를 나와갖고요 이분들이 말입니다. 어디 공무원 와서 지금 뭐 근무를 하는데 어디서 근무를 하신가 하면 주로 말이죠. 서기 그거 그래서 원기 12년이 1회 말이죠. 1회 말에 원기 13년에 1회 말 정리하는 지금 그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3년에 원기 13년에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에 누가 주역이 되는가 하면요. 융타님. 그게 왜냐? 부기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 그 뒤에도요. 제 대종경에도 나옵니다. 그 뒤에도요. 일제가 말입니다. 불법 연구회를 계속 탄압하고 압박했잖아요. 근데 주로 뭔가 하면요. 두 가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뭐 하는가 하면 하나는 남녀 문제. 남녀 문제. 남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항상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경제 문제예요. 경제. 경제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불법 연구회를 일제가 계속 하면서 말이죠. 탄압을 하면서 경제를 다 들여다보고 했는데 일점의 오차도 없었어요. 한차의 완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 말이죠.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산 황희천 선생님 지금 저 연타운 나와 계시는데요. 당신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밥 먹잖아요. 아, 이거 이제 순사 아니었습니까? 밥 먹으면은요, 당신이 놀라셨대요. 내가 봉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먹고 안 먹고 한 끼 먹으면 한 끼 먹은 거, 두 끼 먹으면 두 끼 먹은 거, 한 달 되면은 딱딱 계산을 해갖고 통지서가 나오는데 얼마 내라, 식비 내라. 아니, 황희천 선생님 우리 봉사님 정도 되면은 그냥 공짜로 밥 한 끼 주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총부를 한번 와가지고요, 뭘 하러 왔는데, 총부에 뭐 이제 회의가 있어갖고 왔는데요. 자기들이 그래도 이제 교도로서 지방 유지 아닙니까? 유지로 왔다고 왔는데, 한 사람도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총부에 가서 밥 식사합시다 말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렇고 엄청 서울에 갖고 갔어요. 서울 갔다니까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철저했고요. 그러니까요, 일제가 경제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손들었어요 하면서 뭔가 하면요. 불법 연구에는 세계를 맡겨도 경영하겠다. 이 뭔 말입니까? 세계를 맡겨도 경영하겠다. 와, 우리 교단이 이런 교단입니다. 세계를 맡겨도 경영하겠다. 그러니까 소태선생님과 대중경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세계를 맡겨도 못할 것이 못 있으리요. 이 말씀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지금 일화를 지금 남아있다. 그 일화가 남아있는 그 주인공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이분이 말입니다요. 이분이요. 부기학교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말이죠. 회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 융타오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래가지고요. 뭐 남보민교당 교모, 뭐 어대 교모, 초량교당 교모, 뭐 전주교당 교모, 그런 여러 가지 그 교무를 하세요. 이제 그 뒤에 해방 이후에 그때 해방되던 해 여론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요, 지금 전주교당 교무를 하셨어요. 그거 하시면서 6.25 동란을 맞이해요. 이런 환난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활동하신 교무, 여성 교무 제1호 김영신, 융타원 김영신, 여성 교무 제1호, 여성교육자 제1호 융타원 김영신 선진님, 이런 선진님이시 이제 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십니다. 멋지죠? 자, 이제 이런 어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충 그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지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이제 다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제 이런 선진님이 이제 사은 당처에 이제 실제 불공하는 외에 이제 불공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셨거든요. 자, 물으시니까 대중사님께서 어떻게 이제 대답하십니까? 이제 대답을 이제 어떻게 지금 그 하시는가 하면요. 아, 이제 당처에 올리는 실제 불공.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제 그 신앙의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불공하는 방법, 불공의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불공의 방법은 이제 뭔가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전에 올리는 진리불공. 이제 허공법계 통해서 법신불 올리는 불공. 이제 불공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 불공을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 불공의 방법을 쭉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교육법 그 16장에서요. 이제 방법을 쭉 이제 설명하는데, 자, 이제 방법을 어떻게, 이게 몸과 마음을 재개해라. 첫째, 몸과 마음을 재개해라. 재개한다 이 말은요,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깨끗이 한다. 깨끗이 해라. 몸과 마음을 이제 재개를 해라. 그리고 몸과 마음을 이제 재개를 하고, 이제 또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하는가 하면요, 불공을 이제 그래서 하고는, 재개를 하고는요, 법신불을 향해서 서원을 세우라. 서원을 세워라. 이제 재개. 그 다음에 이제 서원. 자, 이게 이제 서원은 뭔가 원리가 아닙니까? 아, 뭐, 이루는 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째, 모두, 지금, 우리 경선님, 뭐, 원하는 거 있어요? 원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아니요, 아직은 지금 뭐 활동 범위가 넓어가지고요. 여기저기 지금 지금 할 거예요. 건강입니까? 이제 예, 뭐 이제 건강이죠. 예, 맞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건강이고요. 이제 저도 이제 건강인 걸 사실은 이제 많이 그래서 합니다만도 이제 저는 이제 교단에 몸 담고 사니까요. 이제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우리 교단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이 제 원에 지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기도를 올리면서 제가 108배 올리면서 지금 이제 염원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원을 세워야 됩니다.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의 원이 세워진 사람과 하고자 하는 방향의 원이 없는 사람과는 사는 삶은 똑같은데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원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그 원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이거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원을 가지고 세우고 사는 사람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사는 모습은 똑같는데 그건 뭐 이게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원을 세웁시다요. 원을 세워야 합니다. 항상 원을 세워가지고 살아야 돼요. 원을 세워서 살자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진리불공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그 이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원을 세우고요. 세우고는 이제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정에 들든지. 선정은 뭡니까? 자, 이제 독경을 하든지. 목닥 치죠? 아, 목닥. 참. 아이고, 참. 우리 선타님, 목닥 소리 많이 듣죠?
1: 네.
0: 참, 하여간 정말로, 집도 정말로 좋아요. 세상에. 하여간 정말로 목닥 소리. 야. 찾아가리, 총부를 찾아가리. 그 노래죠? 종소리, 노래소리. 그게 그 지금 그 얼마나 지금 그게요. 그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이 총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님 대자 대비 그 목소리. 그러니까 예전에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지금 그 설법을 하시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우리 그 작사자가 누군가 향타운 박은국 종사님이세요. 향타운님이 그 작곡을 하셨거든요. 작사를 하셨거든요. 그 작사에 당신이 말입니다. 어리실 때 살으시면서 그 대종사님의 성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다 회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님 대자 대비 흑한 그 목소리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탁을 치고 하는 그 소리가 여기가 그래서 만중생 업장녹는 이 지금이 아니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받는 사람들의 중생들의 업장이 녹아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문과 독경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진리불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스스로가 이 지금 생활 자체를 하면서 그 진리불공을 우리가 이제 속에서 업장들이 서서히 녹아나고 지금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라. 지금 하시는 이제 말씀을 이제 지금 하십니다. 자, 이렇게 갖고 이제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내용의 정성. 정성을 드리라. 글쎄요.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정성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 법신불이라고 우리가 이게 법신불 전에 올리는 불공 아닙니까? 법신불 전에 올리는 불공이죠. 그래서 이 법신불이라는 법신불은요 이게 섬의 덩치 성령이 넘치.
1: 넘치는 거예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K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성시경 어느 흐린 날의 행복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을 기다리신 분들 저 말고도 또 계신가요? 글쎄 제가 비 오는 날을 별로 많이 즐기지 않아서 그런 건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몰라도 이번 한 주가 좀 되게 더디게 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습도가 높아서 몸이 좀 무겁고 축 처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저찌 한 주를 또 무사히 버텨내고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기분까지 뽀송뽀송 신나게 해드릴 로라장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두 시간 쭉 함께 하시고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0718님이 연아님 드디어 금요일 내일은 주말입니다. 0718님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별거 안 해도 출퇴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고요. 무법중년님이 이번 월드컵 득점왕 경쟁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깻잎 한 장 차이로 붙은 게 피말리는 경쟁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이번 월드컵은 묘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팀은 누가 될지도 기대가 되고 이제 거의 월드컵이 마무리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4116님 저도 화요일부터 매일 하루씩 더 빠르게 착각했어요. 하하. 나중엔 저희 애가 아빠 자꾸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아 하루를 빠르게 착각하셨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목요일에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하는 날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가족하고 나누다가 아닌데 저거 목요일에 하는 건데 오늘이 목요일이잖아 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제 문득 화요일이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렇지 오늘 목요일이지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 오늘도 여러분 기분 좋게 그렇게 신나게 출발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오늘 데이브에는 신청곡 짜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세 곡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 전까지 신청해 주세요. 2부에 쌩하니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은 100원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규현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적재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휴현,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적재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6분 24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3942 뒷번호 쓰시는 분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나 봐요. 유난히도 요즘 일주일이 긴 것 같아요. 피곤도 하고요. 딱히 힘든 일은 없었는데 말이죠.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3942님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좀 푹 쉬고 에너지를 채워서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수빈여원이 아빠님이 언제쯤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문자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길런지요. 매년 우리 아이 생일을 축하해 주셨는데 내일이 생일이라서 미리 보냅니다. 아 그렇군요. 내일 토요일이라서 내일은 축하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수빈아 생일 축하하고 다이어트는 커서 해주니까 밥 잘 먹어라 라고 해주세요. 라고 수빈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너무 축하하고 다이어트는 어차피 커서도 계속하게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키를 키워야 되는 거야. 지금은 밥 잘 먹고 잘 자고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해. 엠믹스의 노래 듣고 옵니다. Love is lonely.

엠믹스 Love is Lonely, 로즈의 Toxic Till the End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으로 김필 천담비 이별하긴 하겠지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FM
1: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허리도 틀림이 없어서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4장 말씀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다시 별거 없어 네가 머리를 넘길 때 나의 시덥지 않은 농담에 웃어 보일 때 그럴 때마다 너는 나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뿌리고 물은 안전해 나는 선인장 같았거든 뾰족해 하지만 나의 가시야는 너로 가득해 네가 목이 마를 때면 나를 찾아도 돼

빅너티 서동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내 말은 2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요일 2부 오늘도 신청곡 외제염 우리 특가정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3곡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 신청하신 음악 택배의 주인공은 누구신지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는지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배송해드릴게요. 옥상달빛입니다. 자기소개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2145 고객님께서 여름방학까지 D-Day 14일. 초등학교 입학하고 첫 여름방학이라 아이는 너무너무 들떴는데 그 긴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낼 수 있을지 엄마의 고민은 깊어가네요. 그래도 초등생으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방학이니만큼 신나게 놀아보자! 라며 보내주신 신화의 으쌰으쌰,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아이유, 피에스타, 달빛 바닷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하나 사오 고객님, 신청곡 왔죠?

오늘 신청곡 왔어요. 미아나 사원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들어봤습니다. 신화의 으쌰으쌰,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아이유 피에스타 달빛바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름방학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았군요. 어떡해요. 너무 두근두근 하시겠어요. 아이들의 방학은 뭐 엄마 아빠들이 계약이다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첫 방학이라 아이는 또 얼마나 설렐까 싶기도 하고 알차게 신나게 야무지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2부 끝곡 불독맨션 엘디스코 아모르 전해드리고요. 3부 로라장 오픈할게요. 엘디스코 아모르 엘디스코 아모르 엘디스코 El disco, amor. El disco, amor. El disco, amor. El disco, amor. El disco, amor. El disco, amor. El disco, amor.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알지만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인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 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오늘 너희들을 만날 수 있을지 조금 걱정했는데 말이야. 오늘도 나의 로라장을 찾아줘서 고마워. 만나서 반가운 마음은 한가득이지만 오늘은 너무 신나게 즐기는 대신 조심조심 넘어지지 않고 타는데 집중하기로 약속. 아, 헬멧이랑 무릎 보호대도 필수. 그리고 준비 운동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 사람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쪽지를 보내주겠어? 그럼 내가 바로 접수해서 띄워줄게. 이제 슬슬 바퀴 좀 굴려볼까? 다 같이 렛츠 로라.

타가즈 음악다방 스피노프 Let's Roll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라디오라마 ABCD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뒷번호 5718 친구가 골라준 타보의 검은 고양이, 잭스키스 사나이 가는 길, 뒷번호 0324 친구가 신청한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유미의 Miss You Much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보니엠 바하마 마마 들으면서 오늘 아침도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보자고. 다같이 Let's Roll.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의 기운을 화하게 한 후에 사람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 공부인의 신법이요 지도자의 덕이니 지도자들은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는 일을 주로 하여 저 사람이 폭력으로 대하면 인으로 용서하고 저 사람이 거짓으로 대하면 참으로 바루며 저 사람이 권세와 이해로 대하면 공의와 정의로 응하여 능히 천하 창생을 심화 기화로 두루 교화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7장 법문입니다.

0: 황정아입니다.
1: 예.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말을 잘 통했고 시간에 가는 줄 모르게 서로에게 짐도 공간 이렇게 쉽게 또 깊이 마음에 담아본 적이 없어 난 늘 속으로 사랑을 기피하는 의식병에 걸리 집중하자마자 뭐가 그리 두려운지 회피 그대 지금 너무 이상해 너는 내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 언젠가 끝

0: 달려가 기다려 넌 나의 전부야.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4부 첫 곡이었어요. 뒷번호 4270님이 틀어주세요 라고 하시며 청하신 곡 KCM 아웃사이더 그냥 좋아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선배는 로라장 여러분과 신나게 즐겨봤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도 금요일 3부에 로라장 오픈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로라장에서 들으면 좋겠구나 싶은 신나는 노래들이 있으면 주머니에 가득 담아두셨다가 금요일에 놀러오세요. 3380님 김장훈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곡. 지금 대전에서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신랑이 1년 반에 귀국하거든요. 그동안 해외에서 건설 근로자로 일했는데 마중 가고 있어요. 두근두근 설레고 기뻐요 라고. 대전에서 인천까지 마중 가시는군요. 와, 귀국하시는 신랑분도 얼마나 좋으실까 싶고 그 신랑분을 만나는 가족분들도 얼마나 좋으실까 싶어요.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두근두근 너무 설레고 기쁘실 것 같습니다. 상봉 장면에 눈물 한 방울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저녁은 아주 맛있는 집밥 준비하시나요? 뭐가 됐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다시 상봉하시는 거. 김장훈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김장훈 representing show PD representing you trend for the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0: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1: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요,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안내 문자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셨다면 무상 안전점검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해당 문자는 광고가 아닌 안내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30여만 대를 점검해서 2만 4천 건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요.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해 여러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배터리 상태와 냉각장치의 정상 여부, 그리고 배터리 하부의 손상 정도인데요. 필요한 경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거나 리콜 조치도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 전기 승용차 위주였다면 올해는 전기 버스와 전기 이륜차도 무상 점검 대상으로 확대돼서 총 34개 제조사에서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안전 문자를 받으셨다면 꼭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엔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셔서 점검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안내 문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광고가 아닌 안내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점검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점검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해당 제조사에 꼭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특별한 아침, 노래 두 곡을 들었죠. 오늘 오프 이별 노래가 아니야 레인보우의 스윗 드림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엔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카더가든 내일의 우리 전해드리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살도음 같은 중계를 범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사람의 바른 신심을 끊어서 영겁 타생의 그 앞길을 막는 것은 더 큰 악이며 금전이나 의식을 많이 해시하는 것도 선이지만은 사람에게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영겁 타생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더 큰 선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재미로 보는 운세에 오늘은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며 뭐 이런 게 나오면 하루 종일 동쪽을 수시로 보겠죠? 저 사람인가? 설마 저 사람인가? 제 경험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글쎄요, 딱히 귀인이라고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귀인이 돼준 사람은 있었어요. 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귀인이 늘 새로운 인물일 거라는 거 아닐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최병걸 정소녀의 그 사람.